0: 91.4延吉综合广播。闲话少说，快乐加码，让我们开启假日喜乐会的第二时段吧。
1: 那天我在楼顶。

生活海 FM 91.4延吉综合广播。这是歌舞之城延吉，没有刻意。

你的故事，他有他的观点，我有我的主张。心灵的真诚沟通，思想的激情碰撞。欢迎收听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7월 14일 성당리 상무위원이며 주당리 석인 호가복은 우리시에 심입해 홍수방지 사업을 감독 지도했습니다. 그는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와 최근에 소집된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에 관한 배치 요구에 따라 안일한 사상과 요행 심리를 단호히 극복하며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위험을 방지하며 큰 재해를 구조하는 데 입각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업무를 방지하며 철저히 지킴으로써 전주가 안전하게 홍수기를 나게 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비를 무릅쓰고 연하 저수지를 찾아 저수지댐에 올라 수위를 살피고 저수 용량, 운행 조절, 일상 순찰 관리 및 보호 등 상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홍수방지의 관건기이며 극단적인 날씨가 다발 빈발해 홍수방지 형세가 준엄하고 복잡합니다. 기상과 수문 정보를 예의주시하고 강우량 수위, 홍수위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강우량, 입고량, 배수량 등 매개 변수 검측 계산을 확실하게 잘하고 저수지 용량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조절해 저수지의 홍수 예방, 수위 절정기 완화 및 조절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지방 순찰 및 위험 검사 책임을 확실히 하고 매일 순찰, 강우후 검사, 중점 시간대 밀집 검사를 견제해야 하며 댐, 수문, 개폐 설비 등 중점 부위에 대해 종목별로 세밀하게 검사하고 위험 우환을 제때 제거해 저수지 안전 최저선을 단호히 지켜야 합니다. 감독 검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잔여 환류 영향으로 우리 주에는 구역성 폭우 날씨가 나타나고 일부 지방에는 집중호우, 뢰우 강풍 등 강대류 날씨가 동반되면서 홍수방지 사업이 중대한 고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전주 상하는 홍수방지 사업을 잘하는 것의 극단적인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시달과 배치를 더욱 면밀하게 하며 사업을 더욱 참답게 틀어주어 만반의 준비로 홍수방지라는 이 힘든 싸움에 대응해야 합니다. 기상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다부문 연합회의 토론회 조사를 집중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우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고하며 처리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홍수방지 사업은 각급 지도 간부들의 정치적 품격, 담당 정신과 응급 대처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입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 특히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지휘해야 하며 4급 책임 보장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일선에 내려가 사업을 감독 지도해야 합니다. 각급 홍수방지 지휘부는 선두에 서서 총괄 조율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하고 응급 수리, 기상교통, 주택 및 도시 향진 건설, 자연자원 등 부문은 각각 직책을 다하고 협동작전을 펼쳐야 하며 사업이 중첩될 수는 있어도 감독관리의 공백이나 허점이 나타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층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전투보루와 선봉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홍수 소식을 들으면 즉시 움직이고 위험을 향해 나아가며 실속 있는 실제 행동으로 여러 민족 대중들이 위급한 순간에 당 조직이 바로 곁에 있고 든든한 버팀목이 가까이에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 부수장 정권, 두경국,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0: 7월 14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원길보는 위험

0: 구간, 산사태 발생 우려 지점 등 종점 지역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위험 우환 조사, 당직 근무, 군중대피 등 사업 시달 정황을 자세히 요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인민지상, 생명지상 리념을 견지하고 마비된 사상과 요행 심리를 단호히 극복하며 날씨 변화 추세를 면밀히 조시하고 종점 지역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분석하며 조기에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홍수 방지 비상 대비책과 군중 대비 방안을 더욱 보완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군중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불화통화와 조양하 함류 지점에서 왕길번한 강변을 따라 순찰하며 수위 변화와 하천 홍수 통과 상황, 제방 관리 정황을 자세히 요의했습니다. 그는 하장재를 엄격히 시달하고 수위와 홍수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며 하천 및 제방 순찰을 더 강화해 하천의 안전한 통과 상황과 제방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민교 아래 도시 침수 지점에서 왕길본은 도로 침수 원인과 배수시설 가동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홍수기 비상 대응과 기초시설 관리 정황을 요의했습니다. 왕길본은 배수 관망 준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배수 장비를 충분히 갖추며 전담 인원을 배치하고 지점별 맞춤형 대책을 보완해 집중 호우의 영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독 지도 과정에서 왕길본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잔해 환류 영향으로 홍수 방지 형세가 여전히 엄중하고 복잡합니다. 전시는 홍수 방지 사업의 극히 중요한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항상 실전에 대비한 태세를 유지하며 엄격한 대비와 치밀한 포치, 철저한 방어로 홍수 방지 난관 공격전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비와 수위 변화에 대한 감시와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연동 기재를 건전히 하며 상황 판단 회의를 강화해 조기 경보 정보와 위험 제시를 제때에 발표함으로써 조기 경보, 조기 예방을 실현해야 합니다. 구축해야 합니다. 시정 옆 주석 5호군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규율검사위원회 서기이며 시감찰위원회 주임인 조천강, 부시장 현문파가 감독 지도에 참가했습니다.
1: 7월 15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는 삼도 만진과 어도 저수지 불우화 통화 연선 지역을 찾아 홍수 방지와 긴급 구조, 재해 복구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그는 인민지상, 생명지상 리념을 견지하고 과학적으로 형세를 분석하며 통일적으로 조율해 긴급구조와 재해구조, 위험우환조사, 재해복구 등 재반사업을 질서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해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군중들의 생산과 생활 질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길보는 먼저 삼도만진 중심촌과 오도촌 등 조양하 연선촌을 찾아 하천 재방과 수위 상승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홍수 방지 정황을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군중들의 생명과 생활을 항상 첫자리에 두고 재해 상황을 전면적이고 세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주택과 농경지, 수리시설, 기초시설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집계하고 파손된 시설을 제때에 복구해 군중들의 생산과 생활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질재해 위험 우환에 대한 조사와 정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제2차 재해 발생을 엄격히 방지하고 안전 최저선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오도 저수지에서 왕길보는 저수지 둑, 방수, 관문 등 중점 시설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현재 수위와 저수량, 운영 조절 상황을 자세히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저수지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과학적인 분석과 정밀한 조사를 통해 저수지의 홍수 차단과 첨두, 홍수량 저감 기능을 더욱 잘 발휘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재방 순찰과 위험 점검을 실시해 저수지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서영진 오봉천과 불우화 통화와 조양하 함류 지점, 열애 방주 부두, 연동교, 부신교 등 불우화 통화 연전 지역에서는 하천 수위와 수세, 강기습 관리, 재방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홍수 방지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에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천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구간 등 중점 지역을 면밀히 조시하며 하천 수위와 물 흐름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0: 위험 우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보고하며 조기에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수상 관련 경영 장소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극한 날씨에는 운영 중단, 영업 중지, 제한 조치를 철저히 시달하며 각종 위험한 수상 활동을 엄격히 금지해 안전 사고를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맑은 날씨를 이용해 하천변 산책로와 침수 도로에 대한 준설과 환경 정비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도로 주변의 진흙과 잔물을 신속히 제거해 도시 환경을 정비하고 도심의 깨끗하고 질서 있는 모습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검사 과정에서 완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시 상가는 책임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연속 작전 정신을 발휘해 긴장을 늦추지 말며 홍수 방지와 재해 복구 사업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통일적인 조율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주택과 수전, 도로, 통신 등 기초시설 복구를 서둘러 추진하며 재해 후 농업 생산 자구 사업을 착실히 전개해 농업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군중들의 소득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재해 정보 조사와 통계, 보고 사업을 잘해 자료의 정확성과 규범성, 전면성을 확보함으로써 재해 복구 지원과 복구, 재건 사업의 믿음직한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홍수 방지 사업을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효과적인 경험을 정리해 비상 대비책을 더욱 보완하며 사업 기재를 최적화해 홍수 방지 비상 대응 능력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 시 지도일꾼인 허영광, 장준걸이 참가했습니다.
1: 지속적인 강수 영향으로 불화 통화 수위가 현저하게 상승하면서 연선에 대량의 진흙이 쌓이게 됐습니다. 물이 빠져나간 후 우리 시는 신속하게 영역을 조직해 청결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현장에서 기자는 각급 당조직에서 적극 호응해 청결 작업을 전개하고 국에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응급 예안을 가동했으며 물을 배출하고 준설 작업을 전개해 도로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구 도시면목관리중심 부주임 맹혜침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교통경찰 부문과 연계해 연동교 양측 차량 및 인원에 대해 관리 통제를 진행하고 주택건설 부문과 연계해 고인물을 배출하는 동시에 환경위생작업회사와 연계해 도로 진흙을 전면 청결해 시민들의 출행 안전을 보장했다고 했습니다. 이상 주간뉴스 마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백진숙 작사, 리하수 작곡의 시가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많은 거냐 약속한 시가 나 시가
1: 가사입니다. 가네 가네 초침 따라 분침 따라 내가 가네 해와 함께 달과 함께 둥글둥글 내가 가네 젊은 시절 그렇게도 느릿느릿 가던 내가 지금은 왜 살같이 가는 거냐 야속한 시간아 시간아 어디 갔느냐 천금 같은 내 사랑아 금사락 같이 아껴가며 너와 함께 한 백년 살고 파라 리상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함께 한 맥을 의리상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비행기 탑승 시 거부를 당했을 때 세 가지 해결법이 있습니다. 함께 알아봅니다. 네, 많은 승객들이 이동 중에 전자기기 배터리 충전을 위해 보조 배터리를 지니고 여행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최근 공항 보안 검색 단계에서 일부 승객들이 관련 규정에 익숙하지 않아 기준 미달 보조 배터리를 휴대했다가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민항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승객은 국내 항공편을 이용할 때 3C 표시가 없거나 전격 에너지가 불분명하거나 리콜 모델에 속하거나 리콜 배치에 해당하는 보조 배터리를 휴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동시에 보조 배터리는 전 과정에서 직접 휴대할 수 있지만 수화물에 넣어 탁송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전격 에너지가 160W시를 초과하는 보조 배터리는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100에서 160W시 사이인 보조 배터리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인당 최대 2개까지 휴대할 수 있습니다. 비행 중에는 보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승객들이 직접 우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항 임시 보관 서비스입니다. 이후 물품을 돌려받고자 하는 승객은 공항의 정규적인 임시 보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직접 찾아가면 됩니다. 네, 수건은 왜서 사용하다 보면 딱딱해질까요? 딱딱해진 수건은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수건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세탁하는 과정에서 수건의 올이 쓰러지고 납작해지며 뭉치게 됩니다. 세척 과정에서 로폐물 따위가 섬유 표면에 남아 이러한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제와 유연제를 자주 사용하면 섬유의 잔류물이 축적돼 섬유를 굳어지게 만들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영양소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몇 달 동안 연속 사용한 후에는 수건이 딱딱해지는 징후가 나타납니다. 의뢰하면 이런 수건을 사용할 때 사포로 문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미 세균이 번식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0: 새 수건으로 교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2세 미만 영유아는 화학적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 기온이 상승하고 강우량이 증가하면서 모기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모기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기 퇴치 제품과 모기 방지 방법을 어떻게 선택해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모기를 방지하고 댕기열, 치쿤구니아열 등 모기 매개 전염병을 멀리 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모기 활동 주기 연장입니다. 기온 상승은 모기의 성장과 번식을 가속화해 모기의 활동 시간을 앞당기고 연장합니다. 과거에는 모기가 주로 5월과 6월에 나타났지만 이제는 남방의 많은 지역에서 사계절 내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번식지 급증입니다. 잦은 강우로 인해 야외와 아파트 단지에 많은 물, 이래하면 물웅덩이, 화분 받침대, 폐기 용기, 하수구 고인물 등이 형성돼 모기가 알을 낳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모기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세대 간 전파입니다. 말라리아, 댕기열 등 모기 매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의할 점은 모기가 운반하는 병원체가 곤충 알을 통해 세대 간에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지닌 모기가 낳은 알은 부화 후에도 여전히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인물이 빠지지 않는 한 전파 위험은 계속 존재합니다. 네, 야외에서 모기 예방 및 퇴치법입니다. 첫째, 성분을 잘 골라야 합니다. 맨 사례는 정교적인 모기 퇴치 제품을 미리 발라야 하는데 모기 기피제나 파이카레딘 등 성분이 함유되고 유효 농도가 10에서 20%인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모기 퇴치 발찌와 모기 퇴치 오일은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고 시효가 짧기 때문에 주요한 모기 퇴치 수단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음, 의복을 통해 방어합니다. 밝은 색상의 옷과 소매 끝단이 조이는 스타일을 선택하면 모기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때 보충 도포합니다. 모기 퇴치 제품의 시효는 대부분 4시간에서 8시간이며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눈, 코, 입 등 부위를 피해 보충 도포 혹은 분사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피부가 민감하고 연약하므로 각종 화학적 모기 퇴치 제품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시기의 아기들에게는 모기장, 방충망, 긴 팔옷 등 물리적 모기 퇴치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네, 더운 날씨 때문에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죠. 에어컨 사용 시 이러한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라고 합니다. 에어컨을 켜고 시간을 보내다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에어컨 바람을 쐬고 난 후 가벼운 목의 통증이나 손발의 차가움이 나타난다면 먼저 찬 바람 환경을 떠나 보온에 신경 쓰고 수분을 보충하며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이 계속 심해진다면 단순히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며 급성 뇌혈관 질환을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얼굴이 비뚤어지고 입에서 침이 흐르는 경우, 팔 한쪽은 들 수 있지만 다른 한쪽은 들 수 없고 발을 뗄 수 없거나 걸을 수 없는 경우,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러한 증상들...
1: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선아에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하면 할수록 복이 들어오는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해. 잘 될 거야 분명히. 괜찮아, 다 지나가. 덕분에 행복해. 운이 나쁘지 않아. 아직 기회야. 나는 충분히 가치 있어.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작은 일에도 감사하자.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어. 읽기만 해도 잠시 기분이 좋아지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사람은 늘 불길한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밝은 생각을 많이 가져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결국 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배워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죠. 살다 보면 결국 알게 됩니다. 내 곁에 영원히 머물 사람은 없고 내가 붙잡고 싶은 시간도 조용히 흘러간다는 것을요. 만남에는 반드시 이별이 따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않게 되고 함께 있는 오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겁니다.

0: 되면 웃으며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사고 마음 다치지 않게 하루 버티는 거. 조금 웃고 조금 울고 그래도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게 전부고 그게 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 뭐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엔 별거 없더라 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소품 감상합니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랫날의 물고기를 팔던 수료가 개발 로틴으로 오늘은 또 이렇게 웅원 해상으로 인력 공급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평범한 숙고의 회원들과 그리고 여태껏 저를 아끼고 사랑해준 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드리는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말에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몇 가지 요소를 펼쳐드리겠습니다.
2: 야야야 아 이게 뭐 얼어 날 지나와 개파야 아 뒤져서 나를 완전 김민정한테 뻔스다가 뭐 막 하사나 자꾸 모여 그래. 아 야 원래 우리 아들은 원래 쉬 안 보는 거야. 야 네 쉬 묵게 하는 거야. 그 응원대가 좀 누긴가 좀 봐. 아 누구야? 저게 물고기 아줌마 아야? 저 수유로 응원해야 되는 거야. 수유 아줌마! 수호하고 가야 해? 예? 아, 우리도 이렇게 응원하러 왔을까 막. 이야, 기레등이 아줌마에게 미지겠노. 아니, 아줌마 응원하는 게 기레등 어로 이 관중들이고 응원이라고 뒤로 맞아 딱 수유로 보여주게. 아줌마, 나도 하지 마소. 이래다가 얘 기린대에서 너도 뒷날이면 얘 아줌마는 너도 감기를 너도 쥐털이 한 별매도 왔어. 예? 야, 걔네 어떻게 했어? 저런 여자인 것들 아이 처음 보다 대상 직무는 맡았는데 아이 어떻게 아무리 그때 간판다 여기들이 그만 두게 개뻔하겠더네. 그러지 마 그냥 그 대화인이 어떻게 오늘 좀 나를 모두 방대해서 그냥 방구도 세게 치고 그다음 내게 구호를 부르면 그건 목이 터지도록 좀 구호를 야? 아, 근데 태워이 원래 벌써 머리 상한 게 오늘 벌써 이태한 게 걔 양파 기대해서 그냥 앞으로 좀 떠나 그냥 박수해 주래요. 예예예 아,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여기 나와서 그럽니까? 예예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저 응원대 여러분들 조용하세요. 지금 저기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우리 응원대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한번 부르겠다는데 우리 다 같이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몇백이면 저는 응원대들이 이렇게 바꿔야 어떻게 오늘 기린팀을 응원합니까? 그럼 우리 세기 팀이에요? 그래요? 뭐 이기고 아이고 이게 내 무슨 젊은이 앞에 나와서 이게 오마스 된지 모르겠다 이거 내가 나서 뽀로 기계하다가 저기서 뽀로 타는데 이거 홍구 입은 우리 전장계에서 내가 너무 기쁜지 내일에 나왔는데 어찌겠어? 너도 오만 쓰겠어 하고 그저 양해라고 듣더냐? 야? 아이고 내 손 놓친 게 무슨 잘하기는 잘하겠어. 그저 기레기레 한거 은행기죠. 야.

내년 모두 그 아벨한테 박수 액 드는 게 내 나빠 박수 액 드는 게 내 나빠

알아요. 전반전 경기 5분 만에 불산팀 문대에서 두 번이나 골이 날 거란 아슬아슬한 순간 관중들이 소리 땀을 지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포도부터 스카이 블루가 됐다. 불포도부터 합격한 이평선이 걸려. 이평선도 날아오는 공을 오르발로 맞받아 슛한가지 골이 들어갔습니다. 야! 쥐고 돌아간다. 아줌마 어제 이렇게 어머니 응원을 대포받기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버리는 게 어느 게 그게 우리 피해라고 아줌마 무척에 씹어 군데 아좀 갑자기 보고서 그게 어느 게 우리 피해 아야 에이 어느 게 우리 피해인지 어제 다 앞이 바짝바짝 하는 게 배우고 가면서 내가 가면서 저기 어느 게 우리 피해 정부 아 이렇게 응원하러 엄마의 자기 편도 모르게 어떻게 응원 기대를 합니까? 여기서 흰옷 입은 게 우리 길림 성장에 또 빨간 옷 입은 게 불산대입니다. 아야? 에이 슬아줌마야 무슨 아이게 난다야. 무슨 길림대고 불산대고 하면 되냐. 나는 저는 볼판에서 이렇게 여자들이 도리지만 말하면서 예쁘겠지. 어머! 다음번부터는 얘 이렇게 응원하려면 좀 주로 적당히 많이 보십시오. 아 이렇게 술에 지내 폭 취해가지고 어떻게 응원 기대를 합니까? 이 아줌마 아줌마 어떻게 내가 그렇게서 주로 이렇게 많이 많이 광고 합니까? 아이, 아줌마 저는 그렇게 생기잼도 예? 이야 아줌마 같은 사람이 그렇게 가면 가서 말을 잘하지 또 배우지 않고 가서 수타 남자들이 가서 찌르고 나가지 네? 아 근데 저는 아줌마 예, 그렇게 아야 이 옷이 근데 복사에 풀렸다 이렇게 남자 복겨서래 어떻게 가라고 그렇게 가자면 여자라는 게 몸을 좀 싹 쓰는 만한 거 이렇게 팍 입어서 그래서 남자의 팔에 싹 앉아서 깨끗하게 해서 너가 가다 여주면 매일 그래서 춤을 약간 차 발랐어. 아줌마 있잖아. 근데 노래를 더 요하게 그래 사람이 요래 싹 풀어주게 요렇게 노래해야 되는데 아줌마라는 정신 노래는 해도 그런 따사도 뭐 버릇 될까? 거기 열었으면 기관 강사이고 안 되나 서너 당신 생각 안 되나 서

빠지겠지. 여름에서 잠든데 그 아줌마 한 가지 말하겠어. 아줌마 얘 카라오케 댕기기는 댕기지. 그게 카라오케라는 게 이런 대중 속의 문화 올라탕서가 문명하고 좋기는 좋은데 잼도에 내 술을 난 대세계 차를 가진 마우스. 난 거기 가서 돈을 판 이튿날인 거다 대리 불어난 저 막 사서 그저 돈을 거저 띄운 것 같은. 내 오늘이 이 경기장에 와 보니까 내 좀 무슨 생각이 있는데 내 이제부터는 이젠도 술 아줌마의 똑바이 들었어. 내 술을 마셨다고 뒤서 듣지 마우. 내 그렇게 가서 400원을 받기면 딱 한 250원이나 이렇게 양배분을 탁 미치고 네 번을 받기면 한 번 나 가고 있어. 나머지는 내 조약에서 우리 길림 성자다가 내 돈 빚을 내던 게 좀 바람이지. 그러더만 얘 물고기 팔았으면 돈을 좀 도움을 길림 대리를 지원하겠어. 야, 어쨌구나. 원래 이 아줌마가 내 원래 손이 팍팍 많은 것 같아. 아이, 가만있어. 아줌마 빨리 저 보러 보자고 내 말을 듣는 게. 아이, 그 계속 돌아오네. 야, 들려. 무슨. 야, 야, 아줌마 가만히 내 입에 좀 내 따가다리 응원하는 거 한번 봐서. 이래서 통수만 도둑객이. 완전경기 시작되요. 2분 단비요. 20번 고정훈 선수 힘차게 볼을 밀고 중간 들이가 대결된 김중국.

때문입니다. 남의 눈치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글쎄 가끔 부부 사이라는 게 정말 가까우면 무천 멀리 느껴지면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죠. 그래서 가끔은 뭐 네, 행복한 날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싸우기도 하는데요. 이 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뭐 내가 먼저 사과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서 침묵으로 보낼 때가 참 많은 건데 네, 그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곧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상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자주 먹으면 네, 아래와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호두를 자주 먹으면 치매가 예방되고 도라지를 자주 먹으면 폐가 건강하고 브로콜리를 자주 먹으면 간이 튼튼하고 요구르트를 자주 먹으면 장이 편안하고 멸치를 자주 먹으면 뼈가

강해지고 복숭아를 자주 먹으면 피부가 맑아지고요. 김치를 자주 먹으면 비장이 건강하고 호박을 자주 먹으면 위가 편안하고 견과류를 자주 먹으면 심장이 튼튼하고 계란을 자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블루베리를 자주 먹으면 눈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죠. 건강한 하루 보내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종선아였습니다.

0: 함께하는 세상, 함께하는 이야기, 좋은 세상 프로입니다.
1: 14번째로 맞는 전국 보험 대중 선전일인데요. 네, 올해 선전일의 주제는 15차 5개년 계획 시대를 힘차게 전진하며 보험으로 내일을 든든하게 하다입니다.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 민생열선 코너에서는 보험 설계사 최르란 씨와 함께 어렵고 딱딱한 전문 용어 대신 네, 쉽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실용적인 보험 상식을 전달하고 일반인들이 보험 가입과 보상 과정에서 자주 겪는 궁금증과 고민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네, 방송 중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10386번, 210387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 정책, 법률 지식과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대중봉사를 위한 민생열선이 여러분들의 길잡이로 고락을 함께하렵니다. 210386번, 210387번 매주 화요일을 기대해 주십시오.
3: 네. 네, 그래서 이 주제에서 보다시피 보험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탕으로 되었으며 더욱이 올해는 15차 5개년 계획에서 보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음을 심심히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어서 보험이 거시적 국가 발전 관점에서 국가 전략 이행과 민생 안전망 구축에 맡은 핵심적 역할이라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1: 네.
3: 하나는 싱지 전선치라고 경제 완충장치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원딩치, 즉 사회 안정장치라고 합니다.
1: 네.
3: 이는 우리 중앙금융업무회의와 공무원 보험업 거품질 발전 의견에서 명확

0: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1: 네, 그래요. 보험을 이제 경제 완충장치, 사회 안전장치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 우리 주변의 실례로 쉽게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0: 주변이 실례로 설명드린다면,
1: 네.
0: 우리가 만약 공장에 불이 나서 기계와 재고가 다 타버렸다면, 만약에 보험이 없으면 기업 사장은 전 재산을 털어도 빚만 남아 피업해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은 갑자기 실업하게 되어서 지역 경제에 큰 파동을 줍니다.
1: 네.
0: 하지만 만약 기업재산보험에 가입됐으면 보험 배상금으로 바로 설비를 다시 구매하고 또 생산을 다시 할수 있게 되어서 중소기업의 충격이 시장 공급망과 지역경제주는 파동을 보험으로 완충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 농촌에서도 흔한 사례인데 가뭄이나 막대한 경제적 압력을 줍니다.
1: 네.
0: 그래서 적금을 깨거나 또 대출하거나 주변에서 돈을 구걸하면서 빈곤에 떨어지게 되는데 만약 상업의료보험이라든가 중대질병보험이 있으면 나머지 17만 원을 보험회사에서 배상해주게 되며 이 가정은 계속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아이 학비라든가 또 그리고 약값 그리고 또 건강회복에 사용하는 또 비용이라든가 월급 손실을 보상해줄 수 있기에 가정 형편이 급격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보험은 개인 가정의 붕괴를 막아 사회 불안 요소를 줄여주는 사회 안전 장치가 되는 거죠.
1: 네.
0: 또 혹은 홍수, 지진 등 거대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만약 재산 보험이 있다면 주택 파손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우리가 집을 다시 장만하고 또 장식하고 또한 월세 걱정을 줄여주는 조력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재정 압박도 덜어주게 사회 혼란이 최소화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보험은 위험 분산 제도이고 또 보험 배상금으로 경제 충격을 흡수하고 사회 취약층 안전선을 지키는 두 가지 핵심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실례를 드니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평소 별 문제 없으니 보험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 가정이 이 기본보험 보장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0: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눌게요.
1: 네.
0: 네, 하나는 위험은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클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은 일어나기 전에는 정말 평온한 것 같지만 일단 터지면 이미 늦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소 문제가 없으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우산을 쓸 때만 우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비가 오기 전에 이미 우산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험의 역할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우산과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두 번째는 우리 일반 경제, 가정 경제는 충격 흡수력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돈이 많으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일반 가정은 월급이 한두 달 끊기거나 또 혹시 큰 병에 걸리면 적금이 바닥날 수도 있고 또 빚에 빠지면서 빈곤으로 추락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결핍이라든가 그리고 자신의 양로 계획이라든가 모두 파탄이 나게 됩니다. 때문에 보험은 최소 방어선으로서 우리가 사치품이 아니라 가정 경제의 생존 필수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사회보험이 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회보험만으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 국가 의료보험을 볼때 보더라도 보통 40%에서 50% 배상해주고 나머지는 또 자기 부담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양로보험도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 정도를 보장해주기에 자체적으로 돈을 저축하거나 상업보험에 가입하여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양로 생활이 보장되고 또 가정 경제가 평온하게 굴러가면서 재무 위기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적으로 지금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나한테는 절대 위험이 없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위험은 늘 있고 혹시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험은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라는 새로운 보험 의식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15차 5개년 계획이 첫 해에 보험 선전일의 주제를 보험이랑 전신 긍요 디치라고 한 것도 우리한테 보험 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보험 초보자들에게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이 보험 용어는 생소하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중에 이제 중대질병보험, 의료보험, 의외 상해보험, 생명보험, 4대 기본 상품은 각자 우리 삶에 또 어떤 위험에 대비하는지 차이점과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까요?

0: 중대 질병 보험은 암이라든가 뇌졸중 그리고 심근경색 등 생명에 영향 주고 오래 치료해야 하는 큰 병에 대비한 보험이고
1: 네.
0: 병원에서 진단서만 받으면 중대 질병 배상금은 한꺼번에 일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돈은 병원비뿐만 아니라 병치료 기간에 내가 출근 못할 때 발생하는 수월급 손실이라든가 그리고 약값, 간병비라든가 아이 학비, 뭐 대출 상환 등병 때문에 끊긴 생활 흐름을 이어가는 용도로 자유롭게 쓸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핵심 차이를 보면 병원비 영수증이 없이 진단서만 있으면 일차적으로 큰 돈이 생겨서 가정경제 붕괴를 막는 생활유지보험이라고 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료보험을 보면 우리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실제 의료비를 배상해 주는 보험이고 기본 의료보험에서 배상안 해주는 수의약이라든가 특약 그리고 ICU 비용 등을 배상해 줍니다.
1: 네.
0: 핵심적 차이는 영수증 금액에 따라 실비로 배상해 주는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비보상보험이라고 봅니다.
1: 네.
0: 그리고 이외상해보험은 교통사고라든가 혹은 넘어져서 골절되거나
1: 네.
0: 그리고 화재 폭발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가 애완동물도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애완동물한테 물렸을 때등 예상치 못한 외부 사고로 인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를 보상해 주거나 혹은 사망했다면 몸값을 배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1: 네.
0: 핵심적 차이는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돌발 사고만 관할하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 치료는 배상해 주지 않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은 우리 매개 가정마다 가정경제를 담당하는 찡지支柱가 있습니다.
1: 네.
0: 만약 이분이
1: 좋다고 생각하여,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보험을 구매하기도 하더라고요. 그중 어떤 보험은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 되는지, 네, 설명해 주실까요?
0: 우리가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모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 네.
0: 그래서 자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 자신한테 맞는 보험을 합리하게 가입하여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는 중대질병보험이라든가 그리고 생명보험,
1: 네.
0: 유해장애보험 중에 사망장애 등 보장이 있습니다. 이런 보험들은 사고 질병이 발생한 사실 자체에 근거하여 미리 약속한 보상 금액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실제 얼마 썼는지와 관계없이 조건이만 부합되면 여러 개 보험회사에서 모두 배상해 줍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보험으로는 주로 의료보험이 있는데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여기서 잠깐 예를 든다면 의료보험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두개 보험회사에서 각각 샀을 때 만약 골절 수술로 병원비가 1만 원 발생하고 그중 국가의료보험에서 5천 원 보셔야 했다고 할때 개인부담이 5천 원입니다.
1: 네.
0: 이때 만약 온라인 회사에서 5천 원다 보셔받으면 오프라인 회사에서는 더 이상 보셔를 못 받아요.
1: 네.
0: 그래서 보험을 두개 샀으니 두 회사에서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배상금액이 실제 발생한 영수증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총적으로 진단, 그리고 사망 장애처럼 사실에 맞춰 한꺼번에 현금 주는 건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병원비라든가 주원비처럼 영수증에 따라 실비로 배상하는 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보험 예산이 넉넉하지 않는 그런 일반 가정의 경우 한정된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보장을 구성하려면 이 상품 가입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0: 일반 가정이라면 경제적으로 아직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기에 모든 위험을 다 보험으로 해결하기에는 무리하기에 꼭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네.
0: 때문에 가장 크게 터졌을 때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고충격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방어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순위를 볼때 처음은 1순위는 의료보험이라고 봅니다.
1: 네.
0: 예, 아플 때 병원비가 제일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국가의료보험만으로는 고가약이라든가 입원 수술비를 다 보셔 못하기 때문이죠.
1: 네.
0: 만약 중대질병이 걸리면 적어도 30만에서 50만 원 써야 하기에 일반 가정이 부담하기에는 정말 큰 액수입니다.
1: 네.
0: 그래서 100만 의료보험 같은 경우 보험비가 저렴하고 매년 200만에서 500만 원의 병원비를 보장할 수 있기에 예산이 적은 가정은 상업의료보험은 꼭 지켜야 꼭 갖춰야 합니다. 예,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순위는 이외상해보험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교통사고라든가 그리고 넘어

0: 져서 골절되거나 그리고 화재등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한 가정의 가장이 사고로 사망되거나 장애가 되면 가정 수입이 끊이고 병원비도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1: 네.
0: 때문에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 이렇게 모두 관할해주는 이외상해보험이 매우 필요하며 보험비도 몇백 원에서 몇천 원이기에 자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 이렇게 가입하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3순위는 중대질병보험입니다. 앞에 의료보험은 병원비만 관할하고 병원에서 출원한 후에라더라도 우리는 약값이라든가 또 영양비, 간호비, 그리고 일상생활비, 그리고 아이병비라든가 또 출근 못하면 월급 손실도 있게 되면서 이런 비용은 모두 자체로 부담해야 하죠. 예를 들어 암 혹은 심근경색에 걸려서 6개월에서 한 2년 동안은 수입이 끊기고 그렇지만 대신 간병비라든가 생활비, 아이병비는 필요합니다.
1: 네.
0: 만약 중대질병이 있으면 진단 시 1차적으로 20만에서 30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돈으로 정상적인 생활 유지를 할수 있고,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중대질병이 걸리면 가정 경제가 더 어렵게 되기에 적은 예산이라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네 번째는 생명보험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하거나 고도 장애가 발생하면 우리 집 대출이거나 자녀 교육비, 일상생활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1: 그렇죠.
0: 만약 이때 생명보험이 있으면 배상금이 있으면서 가족은 한동안 혹은 몇년 버틸 수 있는 경제 레원이 있고 가족한테 희망을 주죠.
1: 네.
0: 그래서 류아이뿌류자이라고 생명보험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입니다.
1: 네.
0: 정기생명보험, 종신생명보험 이렇게 따라 보험비도 다르며 자기 경제 상황에 따라 설계를 하면 됩니다.
1: 네.
0: 전적으로 보험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한정된 돈으로 가정경제 붕괴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혹시 한꺼번에 챙기시기 어려우면 여러 번 나누어서 하나하나 챙기시면 됩니다.
1: 네. 네. 그래요. 도시 주민 기본 의료보험이거나 네, 직공 의료보험에 참가하였기에 상업 의료보험은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사회 의료보장과 상업 의료보험의 이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이며 서로 보완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0: 국가의료보험이 있으면 상업의료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1: 네.
0: 사실 국가의료보험과 상업의료보험은 이런 대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라고 봅니다.
1: 네.
0: 우리 국가의료보험은 전반 국민 모두에게 주는 최소한의 의료보장이다 보니 치후险이라든가 펑딩险 그리고 의료물론 내에도 자례药, 일례药 등 제한이 있고 또 배상비례도 있다 보니 실제 병원비 40%에서 50% 근데 만약 직공이라면 70, 80%까지 배상해줍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또 IBO, DRG 가이드를 하면서 또매 병마다 비용 공제를 하기에 배상이 점점 제한되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 상업의료보험은 국가의료보험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병원비라든가 그리고 의료 목록 외의 약값, 의료비용, 그리고 특수입원실, 최신 의료기술 비용, 뭐 CAR-T 치료라든가 그리고 ICU, 津贴, 그리고 住院垫付, 외에도 또 陪诊, 专家 预约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또한 또 지금 이보 DRG 가입하면서 院外药가 많아지는데 이 부분도 상업의료보험에서 점차 많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1: 네.
0: 때문에 서로 이렇게 대치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상호 보완 관계이니 서로 딱 친구 같은 사이라고 봅니다.
1: 네.
0: 누구한테나 이도 지난 친구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병원 비용이 줄어들어 우리 젠싱이 더 뒤치가 있다고 봅니다.
1: 네, 그래요. 시중에 판매되는 이 고액 의료보험은 보장 한도가 높고 또 보험료가 저렴해서 인기가 많은데요. 상품 비교와 또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이런 숨은 약한 함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시중에 판매하는 고액 의료보험은 보통 그 백화 의료보험을 가리키는데
1: 네.
0: 종류도 많고 또 저렴한 소보험비로 쉽게 가입되고 큰 보장을 받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고 인기가 있지만 여러 함정들이 있기에 꼭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네.
0: 몇개 정리해 드린다면 첫 번째는 쉬보를 보증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0: 우리 홍보물에는 99세까지 쉬보를 하는데 약관에 보증 쉬보인지 아니면 非보증 쉬보인지 그리고 배상한 후에도 쉬보가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1: 네.
0: 두 번째는 면제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배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1만 원인데 꼭 1만 원이 맞는지 그리고 가족 공동으로 또 1만 원을 공동 면제하는지
1: 네.
0: 그리고 면제 후에 배상 비례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健康告知인데 가입 전 이미 진단 받았거나 건강검진 중 나타난 이상 수치 등에

0: 대해 고시해야 하는지를 꼭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미거지로 인하여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50대, 60대에 가면 보험비가 확 다르며 맨 연령대마다 보험비 증가도 증가폭도 큽니다. 그래서 더욱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바이완 의료 이런 고액 의료보험은 매달마다 낼수 있게 싼 것까지만 내는 비용을 계산해보면 또 만만치가 않고 또 우리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고액 의료보험은 매 5년마다 보험비가 상승하는데 대신 우리 온라인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보험비가 상승하는 등 차이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가입 당시 보험비뿐만 아니라 가입한 후의 15년 그리고 20년 동안 이총 보험비도 이렇게 체크해봐야 합니다.
1: 그래요.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상대로 하는 이 상급의료보험은 보험료가 높고 또 가입 조건도 아주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본 질병을 가진 노인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상급의료보험은 없을까요?
0: 우리 61세 이상이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심장병 등 기관성 때문에 일반 건강체로 가입할 수 없고 비건강체로 가입할 수 있는 백만 의료보험이라든가 그리고 암 전용 의료보험 혹은 거주 지역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후임인보 같은 이런 의료보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길림성의 후임인보는 직항보라고 합니다. 백만 의료보험은 예전에는 건강체만 가입할 수 있는데 지금은 나이를 불문하고 전반 국민의 건강이 야健康이기 때문에 비건강체로 가입할 수 있는 백만 의료보험도 나왔으며 지방증, 기왕증으로 인한 의료비용도 배상받을 근데 기왕증으로 인한 의료비용은 배상받을 수 없고 기왕증을 제외한 의료비용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 3년 전부터 이미 나왔고 전문층을 비롯하여 가입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고지혈증만 있고 암 과거 내력이 없다면 암 전용 의료보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일반 질병은 배상이 안 되고 암으로 인한 죽은 치료비를 실비로 배상하는 것인데 현재 고령자 암 발생률이 높고 치료 부담이 크기에 매우 또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판매하는 후임인보라는 의료보험은 해당 지역의 국가 의료보험 가입자라면 그 연령이라든가 건강 상태, 지방성 관계없이 100% 가입 가능하며 정부 차원에서 출시한 의료보험이다 보니 보험비가 저렴합니다. 우리 길림성에서는 직항보 의료보험이라 하는데 보험비는 60세 이하이면 169원이고 60세 이상은 189원이기에 매우 저렴하죠. 보장 내용을 보더라도 국가의료보험에서 관할해 주지 못하는 의료무료의 자비약품이라든가 예를 들면 특약이라든가 가티 치료비 등 그리고 또 주원비, 일부 특수치료비를 포함하여 또 그리고 보상 금액은 총 100만 정도에 도달합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면제 금액이 있는데 이 보험으로 인해 주원 비용은 1만 6천 원이고 의료무료의 주원 비용은 2만 원이기 때문에 작은 병으로 인한 주원보다 큰 중대 질병 등큰 질병이 방어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일상생활비, 그리고 자녀 교육비라든가 부모 효도비, 뭐또 대출이 있다면 대출 상환용으로서도 이렇게 다용도로 쓸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대 질병이 보험의 본질은 병원비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큰 병으로 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정 경제를 유지해주는 수입 손실 대체 자금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중대질병보험과 의료보험의 본질적 차이는 의료보험은 병원 영수증에 따라 배상하는 실비보상형이고 중대질병보험은 진단서만 있으면 1차적으로 이렇게 배상해주기에 뭐 생활비로 쓰든 집대출 상환비로 쓰든 뭐다 사용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분공이 명확하고 각자 역할이기에 둘다 구비하면 더욱 온당하다고 봅니다.
1: 그렇군요. 경제 활동을 하는 성인, 또 성장기 어린이, 노년층, 이렇게 생애 단계별 위험이 각기 다른데요. 각 집단별로 보험 설계를 할때 중점적으로 눈여겨봐야 하는 그런 보장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0: 우리 성인이라면 한 가정에서 경제 기둥이 제가 아플 때 부모가 돈 걱정 없이 치료받게 하고 간병에 집중할 수 있는 자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년층은 중대질병보험, 생명보험 가입은 이제는 까다롭고 비싸기 때문에 구체적 나에게 맞게 가능한

0: 惠民保라든가 암손용 의료보험 그리고 이렇게 의료보험, 이외상해 보험을 위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그래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과도하게 고액 보험을 가입시키고 정작 본인은 보장이 전혀 없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이런 보험 설계 방식이 가정 위험 대비에 얼마나 취약한지, 네, 말씀해 주실까요?
0: 이런 설계 방식이 보기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행위로 보이지만 위험 관리 관점에서 보면 매우 취약하고 위험하다고 봅니다.
1: 네.
0: 원인이라면 가정 경제에서 진짜 위험은 부모의 사고 혹은 질병, 사망입니다. 만약 부모가 사고 혹은 질병, 사망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의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면 온 가정은 소득이 없고 대신 병원비, 뭐 대출,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 지출만 생기면서 점차 가정 경제를 무너뜨리게 되죠.
1: 네.
0: 만약 아이가 아프면 병원비, 약값도 부담은 이런 부담이 있으나 부모가 계속 일할 수 있기에 그래서 수입이 있기에 아이 치료비는 부모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가정 경제가 무너질 위험은 적죠. 때문에 보험 가입 순서를 요약한다면 先保大人，后保小孩이라고 수입을 창출하는 부모가 먼저 보험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사실 자녀한테는 전생적으로 부모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부모가 아픈데 보험이 없다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더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자녀의 보험비마저 못 내게 되면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자녀의 고액 보험보다 부모가 먼저 보험을 챙겨야 하는 이유는 가정 경제를 지탱하는 건 자녀가 아니라 부모의 수입 소득입니다. 부모가 무보장 상태에서 자녀의 보험만 사는 건 우리 비행기에서 아이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부모는 안 쓰는 것과 같기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로부터 보험을 챙깁시다.
1: 네, 그래요. 생명보험은 어떤 것인지, 또 보험 참가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불하는 보험이라 꺼리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0: 예, 생명보험을 수도생이라고 하는데
1: 네.
0: 보험을 가입한 분이 사망 혹은 고도장애가 될 경우 유가족에게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1차적으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1: 네.
0: 흔히 사망해야 주는 돈이라고 표현하기에 하는데 이는 생명보험에 대해 오해도 많고 그래서 꺼리 끼고 불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생명보험은 한개 가정에서 경제 기둥인 가장이 꼭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적 안전망으로 되는 보험입니다.
1: 네.
0: 평소에는 안 쓰지만 가장이 갑자기 없어지면 전 가족이 빚이라든가 대출, 학비, 생활비로 무너지는 걸 막아주기에 마치 화재가 일어났을 때 비상 탈출구와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때문에 생명보험은 죽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음으로 인한 가정이 경제적 재앙을 방지하는 제도이고 금융공구에게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이라는 정확한 인식으로 점차 바뀌어야 합니다.
1: 네.
0: 만약 예산이 적으면 정기 생명보험으로 저렴하게 필수만 먼저 챙기는 게 합리하다고 봅니다.
1: 네, 그렇군요. 주택담보대출, 또 자동차 할부 등이 부채를 지고 살아가는 현대 가정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가족의 생계와 빚 부담을 지켜주는 생명보험의 가치는 무엇이며, 또 보장금의 기준은 어떻게 잡는 것이 합리할까요?
0: 지금은 대출 부채로 살아가는 현대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이런 대출 부채는 매월 꼬박꼬박 내야 하고 제대로 내지 않으면 큰 영향이 있죠. 만약 가정이 갑작스레 사망, 고도장애가 되면 유가족한테는 가정 경제 레원이 끊기지만 대출 부채로 인한 빚은 없어지지 않고 유가족에서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생명보험의 가치는 가장이 없어져도 유가족이 빚과 생계로 동시에 무너지지 않게 막아주는 경제적 안전망이라고 봅니다.
1: 네.
0: 생명보험의 보험 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은 미상환 부채가 있으면 그 미상환 부채 금액에 3년에서 5년 동안 가족의 생활비, 그리고 자녀 교육 예상 비용, 부모 효도비를 더한 금액에서 있는 적금이라든가 예금, 투자 등 금액을 들면 됩니다. 만약 더 간단하게 계산하고 싶으면 연 소득의 10배 혹은 제 금액의 연 생활비 5배 정도를 감안하면 됩니다. 혼자서 생활, 즉 목욕이라든가 식사, 배변, 이동 등 행위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을 때 기본 생활 돌봄과 의료 간호 서비스 혹은 자금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간호가 필요합니다.

0: 필요한 인원들이 가정 경제와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입니다.
1: 네.
0: 가입 대상을 보면 전반 국민이 다 가입할 수 있으며 단위 직공이라든가 퇴직인은 灵活就业 人员 그리고 정상 주민 등 포함하여 국가 의료 보험과 공동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1: 네.
0: 예,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총 36가지가 있으며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20가지 생활 돌봄 항목인데 예를 들면 协助 进食, 排泄 照护, 洗浴, 口腔 清洁 등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16가지 의료 돌봄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痰, 양气 吸入, 导尿, 换药 등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보험 가입.
0: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인데 사고 통지하면 필요 서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에 따라 하나하나 챙기고 누락되었으면 이렇게 직접 보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서류를 제출 후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가 통과되면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상 거절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후 보험 설계사와 연락하여 미리 면책 조항이라든가 사고가 해당 보상 내용에 속하는지 등등을 확인해 봄으로써 더욱 효율 있게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네, 그래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거절하는 이 대표적인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주로 계약서상 면책 조항에 속하는지, 그리고 보험 가입 시 제대로 고지하였는지, 그리고 배상 조건이 불충분한가, 이런 내용들을 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 기왕증, 즉 가입 전에 이미 진단받았거나 증상이 나타난 질병을 고지 안 하고 가입했을 경우, 예를 들면 2년 전에 갑상선 결절이 있었는데 고지 안 하고 중대질병보험에 가입했다면 나중에 갑상선 암 진단받을 시, 기왕증이 있기 때문에 배상병에서 이전 제외되어 만약 중대질병 배상을 신청한다면 받지 못하게 되고 轻정에 속하기에 轻정 배상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보험비를 내지 않아 수셔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상 기간이 지난 후에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기에 보험비는 항상 제때 지급해야 하고 보험이 유효 상태인지 보상 기간에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험설계사 최려란 씨와 함께 이 상업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보험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이자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채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번 전국보험대중 선전일을 계기로 여러분께서 막연한 편견 없이 보험 지식을 차근차근 알아보고 본인 가족 수입에 또 수입 부채, 가족 구성에 맞는 합리적인 보장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서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성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졸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동네 골목을 누비며 자랐습니다. 그 시절 골목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어른들의 사랑방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골목 그늘진 곳에 쪽걸상을 펴고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곤 하셨는데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저는 어른들은 만나면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을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무렵 어머니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귓가에는 친구들이 내일 다시 만나자고 건네는 작별 인사와 함께 할머니들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뒷말은 내일 다시 이어서 합세 하는 말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셨는데도 아직 할 말이 남았다는 사실이 어린 저에게는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뒷말입니다. 하고 있는 이야기의 뒤를 잇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뒷받는 이것이 바로 뒷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이 뒷말이라는 단어에 듭니다. 오늘 배운 뒷말의 두 가지 의미를 정확히 알고 따뜻한 이야기는 이어가되 불필요한 말은 만들지 않는 건강한 소통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주석이 가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0: 습금평 총서기가 상해시에서 시찰할 때 발표한 중요한 연설과 지시가 광범위한 간부 대중들을 경계했습니다.
1: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권 가자스탄 설명회가 아스탄에 열렸습니다.
0: 리강 총리가 캄보디아 훈만의 수상과 회담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서 시사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7월 16일 오후 습금평 국가수석이 상해 소교 호텔에서 2026 세계 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세계 100년 변곡이 심각하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흐름 순응, 과감히 분탄의 용기, 자체 능력 강화 중시 등 우수한 특질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왜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비분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카자흐스탄이 현재 전면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가 미래의 차관에 내린 전략적 계획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쌍방은 발전 전략과 정책을 긴밀히 접목하고 실무적인 협력을 꾸준히 제고하여 공동 발전을 돕고 중국과 카자흐스탄 전략적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포괄적 협력을 확고히 추진하는 것은 양국과 양국 인민의 근본 리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쌍방은 무역 혁신 발전을 촉진하고 무역 구조를 최적화하며 크로스 보도 전자상 거래와 봉사 무역과 같은 신업태를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광물 협력을 확대하고 종점 프로젝트의 조기 착수와 실행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호 연결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직항 노선을 늘리며 국제 도로 운송 편의화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신품질 생산력 육성을 위해 중국은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등 기술을 공유하고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조난 실현을 지원할 것입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문화교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0: 하고 교육, 과학기술, 의료, 보건, 체육, 언론 등 분야 협력을 강화해 대를 이어온 진손토대를 다져야 합니다.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함께 4대 글로벌 창의를 실천하고 유엔 상해협력기구, 중국, 중앙아시아기재 등 다자체제 내에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함께 수호할 것입니다. 토카예브 대통령은 혁신 활력으로 차넘치는 상해에서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토카예브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하고 중국이 습금평 주석의 현명한 용도 아래 눈부신 발전 성과를 거둔 것을 축하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대중국 관계를 카자흐스탄 외교의 최우선 방향으로 간주하고 중국과의 영구적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끊임없이 강화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습금평 주석이 제시한 양국 관계 발전에 관한 중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리행할 것입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하고 무역, 투자, 교통, 에너지, 농업, 디지털 경제 등 분야에 실무적 협력을 강화하며 인문 교류를 추진해 양국 관계 발전이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습금평 주석이 제안한 4대 글로벌 창의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이념을 높이 찬성하고 지지하며 중국과 함께 유엔 상해협력기구, 중국중앙아시아기재, 아시아신뢰 구축회의 등 다자 플랫폼에서 높은 수준의 협력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협력을 적극 전개하며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과 평화 안정을 함께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접견 후 양국 원수는 경제, 무역, 교통, 재정, 언론 등 분야 여러 건의 협력 문서 서명과 발표를 지켜보았습니다. 책이 정설상, 왕이, 진길령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습금평 총서기가 7월 15일 상해시를 시찰할 때 지역사회종합봉사소와 퇴직한 주민가장을 방문하고 지역사회 당원군중 봉사소로 들어가 당원 간부, 대중과 깊이 있게 교류하면서 이민도시 이념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도시 발전을 고품질로 추진할 것과 관련한 일련의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지 간부와 대중들은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과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재반 업무를 깊이 있고 세밀하며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당 건설을 통해 기층 관리를 인솔하는 것을 견지하며 민생을 한층 더 개선하고 보상함으로써 더욱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상해 황포구 반송원로 가도의 주민 신촌 주민구에서는 1950년대 지어진 네 채의 낡은 건물이 개소와 갱신을 통해 독립된 주방과 화장실을 갖추고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여 거주 조건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지역사회를 시찰할 때 당주왕은 도시 업무를 매우 중시하며 창조적이고 살기 좋으며 아름답고 탄력적이며 문명하고 지능적인 현대화한 이민의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한편 도시의 노후 주거 단지를 개조하는 것이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주민 엄지헌은 노후 주거 단지 개조는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감명 깊게 말했습니다. 과거 이 아파트 단지는 매우 낡았고 화장실과 주방이 모두 공용이었습니다. 지금은 개조를 통해 집 구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전과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퇴직한 70대 중반의 사람인데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당과 국가에 감사드립니다. 퇴직한 주민 주궁리의 집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거주 상황을 꼼꼼히 살피면서 그녀가 퇴직 생활을 잘 배치하고 가정 건설을 더 잘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주궁리는 집 입구에서 총서기를 마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는 저와 악수를 나눴고 저는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는 작은 가지 하나, 잎 하나에 모두 정이 있다면서 백성들의 생활은 가정 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총서기가 이렇게 백성들을 걱정해 주시고 국가의 좋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생활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역사회는 도시관리체계의 기본장입니다. 지역사회종합봉사소에서 석군평 총서기는 세심한 노력으로 아파트 단지의 관리 및 편의봉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사회 당원 군중 봉사센터에서 총서기는 당건설의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 당조직의 지도 아래 주민위원회, 입주자 대표회의, 부동산 봉사기업의 조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완전한 지역사회와 편리한 생활권을 구축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실질적인 일을 하며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신촌 주민구 당 총지석이 장물은 총석의 말을 듣고 큰 개발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기층 일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하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시민신촌 개조 프로젝트 건설팀 당지부서기 양희림은 개조 프로젝트 건설자로서 우리는 계속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주한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인민도시 리념을 구현하고 주민에게 좋은 봉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보안, 청소, 녹지 보호, 유지 보수 등 여러 측면에서 주민들의 생각을 요해하고 주민들의 긴급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욱 살기 좋은 거주지를 건설하는 대로의 향상을 실현함으로써 주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도시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고품질의 도시 갱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의 도시 리념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민중들에게 필요한 것을 묻고 민중들에게 대책을 물으며 민중들에게 효율을 물으면서 도시 갱신의 재반 업무를 깊이 있고 세심하게 수행하여 주민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절한 당부는 계속 고품질의 도시 경신을 추진하는 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상해시 황포구 당위원회석이 서혜련은 다음 단계는 총석의 이번 시찰과 조사연구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지적권을 지속적으로 수립 실천하면서 민생의 작은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최대 업적으로 삼아 로후 주민구 개조를 더욱 잘 추진할 것입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주택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며 주택 수리 및 일괄 개조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전체 환경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상해시 주택관리구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의 최신 성과를 반영하여 국제사회가 중국식 현대화를 리해하고 당대 중국을 리해하는 데 권위적인 독본을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현대화 길의 동행자입니다. 양국이 습금평 주석의 종양 저작을 둘러싸고 국정 운영 경험과 교류를 깊이 전개하는 것은 중국과 카자흐스탄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16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2026년 세계인공지능 대회 참석차 업무차로 중국을 방문한 캄보지아 훈만의 수상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과 캄보지아가 공동 발전에 좋은 동반자로 굳건한 우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얼마 전 중국을 방문한 훈센 주석과 회담을 갖고 일련의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번에 수상과 만나 전략적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은 항상 캄보지아와의 관계를 주변 외교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캄보지아와의 굳건한 상호 지원과 긴밀한 단결 협력을 통해 신시대 전천후적 중국 캄보지아 운명 공동체 건설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길 원합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이 캄보지아와 함께 다이아몬드 육각 협력과 공업 발전 회랑, 어미 회랑 건설 등을 심화하고 기반 시설, 무역, 신에너지,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더 많은 실력 있는 중국 기업들이 캄보지아에 투자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쌍방은 교육, 문화, 미디어 등 인문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 사회 리해와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손잡고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의 온상을 제거함으로써 양국 이민의 안전을 더욱 잘 보장해야 합니다. 올해 들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여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과 캄보지아는 입장 조류를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리그를 수하며 다자간 무역 체제와 국제 공평 정의를 함께 소유합니다.

0: 쿤만의 수상은 캄보지아와 중국의 전통적인 우정은 깊다면서 중국은 캄보지아가 가장 신뢰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이자 굳건한 친구라고 밝혔습니다. 캄보지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역, 투자, 기반시설 건설, 신에너지, 상호연결, 인문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온라인 도박과 통신사기 범죄를 타격하는 안전지법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협력을 심함으로써 양국의 신시대 전천후 운명공동체 건설에서 더 많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합니다. 오성룡이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1: 중국 당중 대표단을 인솔해 조선을 공식 친선 방문한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육 주석인 왕혼용이 16일 평양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태성과 함께 중조 우호협력 호조조약 체결 65주년 기념 초대회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왕혼용 정육주석은 65년 전 중조 로시대 지도자들이 중조 우호협력 호조조약에 서명하여 양국인민의 전투적 신선을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정치적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65년 동안 양측은 조약 정신을 견지하면서 상호 지원하고 단결 협력하며 어깨 나란히 분투함으로써 정치적 상호 신뢰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교류 협력이 시대에 발맞춰 발전했으며 전략적 협력이 날로 심화됐습니다. 이는 대를 이어 전해주고 운명을 함께하며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는 중조 관계의 선명한 특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중국은 조선과 함께 습금평 총서기와 김정은 총비서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확고히 대응하고 중조 우호협력 호조조약 체결 65주년을 함께 성대 기념하는 기회를 계기로 우산 전통을 고행하고 중조 관계의 전진 방향을 확고히 파악할 것입니다. 교류와 상호 학습을 심화하고 양국 인민의 복지와 친선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며 시대의 책임을 보여주고 함께 손잡고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을 촉진할 것입니다. 박태성 내각 총리는 조중 우호협력 호조조약은 체결된 후 65년 동안 조중 관계와 양국의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교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조약의 중대한 전략적 의미와 조중 친선의 강력한 생명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은 김정은 총비서와 습근평 총서기가 도달한 중요한 공감대를 따르고 조약 정신을 계속 고행하며 사회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조중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조중 친선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나갈 것입니다. 조선 측은 중조 친선을 노래하는 명곡들을 공연했습니다. 왕동봉이 행사에 참석했고 중조 량츠 약 200명이 참가했습니다.
0: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에 관한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하남성 신양시와 서장 자치구 낙취시는 학습, 조사, 시정을 일체화하여 추진하고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자각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학습 교양의 성과를 현장에서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하남성 신양시는 방문조사, 조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민들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일부 주거지역, 공원 등 공공장소의 체육기구 노후화, 운동지도 부족, 과학적 보호상식, 미비 등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대응하여서 신양시는 체육부문이 주관하고 관할군의 가도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시 약 3,000여점의 체육기구 사용 상태를 전수 점검한 후 노후화되거나 손상된 시설을 신속히 수리 교체하고 일상적인 수리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현지 대학의 체육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체육 지도자 팀을 구성하고 농촌과 주거지에 심입해 체육 단련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김정희였습니다.

0: 오늘은 극단적인 한국 주식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감정적 투자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15일 개장 시 상승폭이 7%로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이는 코스피 200지수 선물액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한국증권거래소가 일시 정지 조치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한국증권거래소는 36차례 일시 거래 정지 조치를 시작했고 코스피 폭락으로 인해 7차례 스킵 브레이크가 발동됐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한때 기술적 약세 장에 진입했고 14일 전 거래일 스킵 브레이크 이후 심도의 반전 매수세가 나타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기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한국 주식시장의 극단적인 흐름 뒤에는 감정적 투자가 가져오는 막대한 위험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때 주식시장은 경제 펀더멘털의 지지를 훨씬 초과하고 신뢰가 흔들리면 폭락이 뒤따릅니다. 한국 정부는 전 국민이 주목하는 산업인 반도체 기업을 미래 한국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 기업 투자, 자본시장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점차적으로 반도체 및 신흥기술 산업의 발전 경로를 전국적으로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총 투자에 1361조 원에 달하는 국가급 3대 슈퍼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물리인공지능 및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종점을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그룹도 총약 4,755조 원의 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하여 한국이 글로벌 AI 산업 중심지로 발전하는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전략은 빠르게 자본시장의 공명을 불러일으켰고 따라서 한국 국민들의 부의 배분 방식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국 서울의 증권사, 오피스빌딩, 식당, 대학 캠퍼스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제가 바로 주식이었습니다. 심지어 계좌를 개설했습니까? 라는 말이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거의 새로운 인사말로 됐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면 많은 한국 직장인들이 식사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코스피 동향을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금융감독원 등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5개월 동안 한국의 연금저축 보험 해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2.7% 증가했고 펀드 환매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6.1% 급증했습니다. 원래 연금과 장기 투자에 사용되던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됐습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은 상반기에 연간 가계대출의 85% 이상을 소진했습니다. 그중 신용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민들의 돈을 빌려 주식 투자였습니다. 13일 증권사들이 내놓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전망치는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당초 예상보다 약간 낮을 것이라는 전망만으로 패닉 매도에 빠졌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증시가 루려 없는 공황, 투기, 도박시장으로 전락했다. 레버리지 상품이 변동을 너무 키웠다. 환율도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무너졌다 등 댓글로 빠르게 도배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일부 한국 투자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환상적인 여름을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후 어떤 투자자는 자신이 모든 저축을 투자했지만 최근 연속 폭락 후 이미 매도가 완료되어 다음 주 집세조차 마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끊임없이 주식시장에 투사됩니다. 13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69.01포인트, 8.96% 떨어진 6,806.9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14일 코스피는 장중 한때 5% 이상 하락했으나 이후 정부의 시장 구제 기대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하여 결국 0.73% 상승 마감하며 깊은 위 반전을 연출했습니다. 짧은 두 거래일 만에 공황 매도에서 빠른 반동으로 시장 심리가 거의 완전한 순환을 겪었습니다. 분석가들은 놓치면 뒤처진다는 것이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심리가 될 때 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감정 기대, 레버리지 자금의 공동 추진에 더 많이 좌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론은 기술 투자 열풍 속에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자본 축제가 투자를 지지않는 생존 게임으로 만들고 있는지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극심한 변동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국 규제 당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연이어 회를 열고 투자 레버리지 위험 및 대응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규제 당국이 중고금 요구 사항을 높이고 레버리지 배수를 조정하며 제품의 과도한 변동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연구함으로써 시장 변동에 미치는 레버리지 거래의 확대 효과를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한국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조치들이 위험 자체를 제거하기보다는 위험 해소를 지연시키는 것이 더 가깝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감독원 원장 리찬진은 관련 문제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분야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조선일보는 이제 규제 당국이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관련 레버리지 상품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 중단하거나 상장 폐지할 경우 시장 충격을 일으켜 투자자들에게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단일 주식 거래 형이나 개방형 지수 펀드는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 법규를 추진하고 휴정한 후 출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경우 정부의 규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AI와 반도체는 여전히 미래에 매우 큰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전략 산업입니다. 하지만 정책 지원, 산업 자본 및 주민 재산 배분이 동시에 단일 분야에 집중될 때 시장의 기대는 계속 확대되어 극단적인 시장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앞으로 진정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투자자들을 교육하고 지도하여 투자자들이 산업 가치와 경제 기본면으로 돌아가도록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단적인 한국 주식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감정적 투자 위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1: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0: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저하는 전고 오늘은 제4부 전자만왕의 법날 통일전선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육합이 같은 풍속을 따르고 구조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다는 2019년 9월 27일 습근평 총서기가 전국 민족단결 진보 표창대회 연설에서 인용한 전고로 한소 왕길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육합은 천지와 사방을 의미합니다. 육합이 같은 풍속을 따르고 구조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다는 천하의 풍속과 교화가 같고 정종이 일관되게 관철된다는 뜻입니다. 진나라 통일 이래 우리나라 역대 왕조들은 모두가 여러 민족이 함께 역사를 창조한 것이고 민족의 융합은 시종 큰 추세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민족 융합에 큰 공헌을 한 동한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바로 30여 년 동안 서역을 지키며 활동한 반초입니다. 반초는 붓을 던지고 정군하여 두고를 따라 북흉노를 충격했으며 후에 서역의 사신으로 파견됐습니다. 한장제가 즉위한 후 반초가 서역에서 고립될까 걱정되어 그를 소환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당시 반초의 일행이 우전국이라는 왕국을 지날 때 왕후 이하 모두가 목놓아 울며 반초를 만류했습니다. 그들은 한나라 사신을 부모처럼 믿고 의지하는데 이렇게 떠나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나라 사신에게 의지의 정책을 꾸준히 관찰했습니다. 반초는 다수 세력을 적극 포섭하여 흉노 세력을 분열 와해시킴으로써 서역 여러 민족의 종원 복귀에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초는 민족 단결 정신의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5: 방금 양무 교수님의 해석이 아주 멋졌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통일전선을 견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일전선을 견지해야만 대단결과 대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인심의 향배와 역량 대비는 당과 인민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수차 강조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인심은 가장 큰 정치이며 통일전선은 인심을 모으고 역량을 집결시키는 강력한 법보이고 대통일전선 업무 구도를 완비화하고 대단결 대연합을 견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통일전선의 본질적인 요구는 바로 대단결 대연합입니다. 그리고 가장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단결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으는 것은 통일전선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장애를 뚫고 해외에서 귀국한 후 조국에 헌신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담배 종이에 쓰여진 구원 요청 편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 종이에 편지를 썼을까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0: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과학자 전학삼입니다. 전학삼은 세계 정상급 과학자로서 세종국 창건 이후 결연히 귀국하다가 미국 당국에 체포되고 구금되고 연금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5년을 지냈습니다. 1955년 6월에 전학삼은 드디어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바로 담배 종이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의 부인 장영이 왼손으로 어린이 필체를 흉내내 편지 봉투에 써서 우편으로 붙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에 억류된 지 이미 5년입니다. 단 하루도, 한 시도, 한 순간도 귀국하여 위대한 건설에 참가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편지는 우여곡절 끝에 주울레의 사무실로 전달되었습니다. 조총리의 조를 끝에 전학삼은 마침내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949년부터 1957년까지 전학삼, 등가선, 주광아, 활화경을 비롯해 잇따라 귀국한 과학자, 학자, 류학생은 2,500여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적극적인 통일전선 사업과 량호한 통일전선 정책으로 동지를 틀어 봉황을 유치하는 효과를 발휘하며 이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둘째, 통일전선을 견지해야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지금부터 중국 공산당의 중심 과업은 전국 여러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정중하게 선언했습니다.
1: 평화군인 습근팽이 저하는 전고 제4부 전자만왕의 법날 동일전선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0: 도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유동하는 모래를 잠재우는 생태 장벽을 구축한 내몽골 족봉시 옥류득이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북공정은 중국 생태문명 건설의 상징적 프로젝트입니다. 48년 동안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건설자들이 끊임없이 분투하여 황막이 녹지로 황원이 산림으로 변하는 생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2023년 6월 6일 삼북공정 공략전을 잘 수행하라는 동원령이 발령되었습니다. 3년 동안 각 부문과 삼북지역은 삼북정신을 계승하고 발령하며 산, 물, 숲, 호수, 풀, 모래의 일체화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견지해왔습니다. 그리고 3대 상징적 전역에서 2억무 이상의 건설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푸른 숲이 끊임없이 뻗어나가고 확장되면서 조국

0: 북부 변강의 만리 녹색 장벽이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독봉시 옥류득이에서는 사막을 관통하는 도로들이 기복을 이루며 갈래갈래 보도했습니다. 아시안 수무 울란아우두 가차는 호르친 사막 서쪽 끝자락에 자리합니다. 48세의 목민 문승은 자기 집 마당에 서서 먼 곳의 푸르름을 바라보면서 예전에는 주변이 온통 모래 언덕이어서 봄철에 거센 바람이 불면 하늘이 온통 누렇게 물들고 모래가 입과 눈으로 날아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묘목을 심어 겨우 싹을 틔우면 곧바로 바람과 모래에 묻혀버렸습니다. 목축민들은 할 수 없이 성긴 처원을 쫓아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고 가축은 갈수록 야위고 풀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독봉시에서 사막화 면적이 가장 크고 관리 난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옥류득이 관할구역 내에 667만 모의 모래 땅으로 하여 14만 명의 농목민의 생산과 생활은 한때 모래바람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승은 우리도 모래와 싸워보려고 무척 애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10살 남짓한 나이에 땅을 파고 보드를 꽂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큰 바람 한번 불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광활한 사막을 마주하여 여러 세대를 거친 사막화 관리 종사자들은 끝내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사막을 다스리려면 먼저 길을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를 건설하여 사막 구역을 분할하고 구역별로 관리함으로써 파편화된 난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1995년 현지에서는 첫 번째 사막 관통도로인 우금선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동하는 모래가 도로를 덮치지 못하도록 문승은 동료들과 함께 삽을 메고 부드러운 모래 위에 도랑을 파고 풀을 깔았으며 메터 단위로 조각대를 만들어 유동하는 모래를 단단히 고착시켰습니다. 낮에는 강한 햇볕에 피부가 벗겨지고 밤에는 흩날리는 모래에 잠을 깨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문승과 동료들은 길이 뚫리면 다음 세대가 이런 고초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현재 옥류득이는 사막 관통 도로 18개 로선이 완공되고 총 길이가 531km에 달해 7면 11종 사막 관리 도로망을 형성함으로써 365만 5천 모의 사막 관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편 식생 피복률이 5% 미만에서 40%로 상승했습니다. 원도소 부국장은 올해 사막 관통도로 2개 로선을 신설하여 6만 부의 사막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호르친 사막 선멸전이 옥류득이에서 전면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속였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3: 전에는 이론만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 선생님이 직접 조작을 지도해 주셔서 추상적인 지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에티오피아에 지원한 농업직업교육제 3기 기술지원 프로젝트의 한 축소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농업직업교육교원을 파견하여 에티오피아의 고품질 농업기술 보급 인원을 양성하고 적합한 농업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농업 생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젝트 조정자 팽대구는 우리는 채소, 원예 축산, 다급류 수의사, 농기계 등 15개 전공을 포함하여 총 89명의 전문가를 파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교원들은 홀레타 공과대학을 포함한 현지 6개 직업학교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교육활동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마옥첩은 호남생물 전기기계직업기술학원이 수의교원입니다. 2024년 11월에 그는 에티오피아 홀레타 공과대학에 부임하여 주로 교육과 실습시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옥첩은 학생들은 모형에서 연습할 기회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면서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 수업이 끝난 후에도 실험실에 남아 계속 연습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는 이전에 인조 피부 모형이 없어서 학생들은

0: 펀지에서 봉함, 매듭짓기 등 기술을 연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조류를 하에 호남생물전기기계직업기술학원은 홀레타공과대학의 외과봉합연습 피부 모델을 기증했습니다. 이런 실용성이 강한 교구는 현지 교원과 학생들에게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에티오피아 농업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아벨라와 그의 학생들에게 이러한 실천활동은 동물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핵심수의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해서 홀레타 공과대학 부하기지에서 병아리 부하률이 82%에 도달하여 학교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외 지원 교육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마옥척과 곽결평은 홀레타공 과대학에서 10여 명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계란 사육과 수조 부화 기술 관련 기술 양성을 진행하고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닦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실제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세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네, 식욕을 돋게 하는 빨강, 음식 관련된 장소나 물건에서 흔히 보입니다. 네,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파랑은 금융기관 로고로 자주 사용되고요. 편안함이나 또 초록은 이제 병원이나 친환경 이미지가 떠오르는 편안합니다. 네, 또 오늘 하루는 하루 종일 네, 날씨가 좋지만 마음만은 다채롭게 빛나는 오후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네, 마음이 차분해지는 곡이죠. Now, Not Going Anywhere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FM

데이트. 네, 오늘은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주제에 맞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주제 먼저 공개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네, 여름 이 무더운 날 나에게 필요한 음식은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요. 삼복철에 본격적으로 또 진입함과 동시에 무더운 계절 또

네, 조피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 주제, 네, 이제 재밌는 주제죠. 무더운 이 여름날 나에게 필요한 음식은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참여 문자

하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하면 냉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요즘도 일주일에 세 번은 먹는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름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음식. 네, 그래요. 이제 냉면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요. 또 너무 또 자주 드시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적당히 네, 다른 음식도 영양 맞춰가면서 드시는 것이 좋을 거고요. 네, 참여 감사하고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저는 매일 시켜 먹는 것이 바로 빙수입니다. 저녁 퇴근하고 저녁 간단히 먹은 뒤 야식으로 먹는 빙수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여름이면 네, 이제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렇게 빙수나 네, 시원한 음식이 많이 생각나고 거기에 또 수박 이제 또 참외, 네, 여름철에 더욱 맛있는 이런 과일들이 많이 생각나죠. 그래요. 네, 참여 감사하고요. 오늘도 시원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은, 네, 이 무더운 삼복절, 네, 이 날씨를 이겨낼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의 얘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더울수록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천아이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하면 할수록 복이 들어오는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해. 잘 될 거야 분명히. 괜찮아, 다 지나가. 덕분에 행복해. 운이 나쁘지 않아. 아직 기회야. 나는 충분히 가치 있어.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작은 일에도 감사하자.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어. 읽기만 해도 잠시 기분이 좋아지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사람은 늘 불길한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밝은 생각을 많이 가져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결국 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배워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죠. 살다 보면 결국 알게 됩니다. 내 곁에 영원히 머물 사람은 없고 내가 붙잡고 싶은 시간도 조용히 흘러간다는 것을요. 만남에는 반드시 이별이 따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않게 되고 함께 있는 오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겁니다.

0: 인생 뭐 별거 없더라 라는 말을 어르신들이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도 힘들 때도 결국 지나고 나면 웃으며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사고 마음 다치지 않게 하루 버티는 거. 조금 웃고 조금 울고 그래도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게 전부고 그게 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 뭐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엔 별거 없더라 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서품 감상합니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젯날의 물고기를 팔던 수료가 개발 로틴으로 오늘은 또 이렇게 웅원 해상으로 인력 공급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평범한 숙고의 학원들과 그리고 여지껏 저를 아끼고 사랑해준 감독 여러분께 진심으로 드리는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말에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몇 가지 용들을 펼쳐드리겠습니다.
2: 야야야 아 이게 뭐 얼어 날 그냥 개팔려야 아 뒤져서 나를 완전 김진대 아들 뻔스다가 뭐 막 하사나 잘고 모여 그래.
3: 아야 원래 김진대 아들 원래 쉬 아이 보는 거야.
2: 야

0: 대표님이 저는 응원자들이 이렇게 박근혜와 보수형으로 김팀을 응원합니까? 그럼 우리 세기 팀들 그래요 뭐 이기
1: 아이고 이게 내 무슨 젊은이 앞에 나와서 이게 오마스 된지 모르겠다 이거
0: 내 안나서 뽀로 기계 하다가 저기서 뽀로 타는데 이거 홍구 입은 우리 선장님께서 내가 너무 기쁜지 내일에 나왔는데 어떻게
1: 그것도 오마스게 하고 그저 양해라고 듣더냐? 야? 아이고 내 손으로 튕긴 무슨 자락이는 자락이었어 그저 지레지레 한거 은연지죠? 야

나는 저는 법판에서 여러 개 여자들이 돌이 좀 많아.

가끔은 모든 관계,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관계는 망설이지 말고 끊어라고 합니다. 화나는 게 아니라 지치면 끊어야 합니다. 말이 불분명해서 혼란스럽다면 끊으세요. 여러 번 말해도 안 바뀌면 역시 끊어야 합니다. 당신 아픔을 모른다면 끊으세요. 같이 있어도 공허하다면, 또한 이용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 있죠? 바로 끊으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치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글쎄, 가끔 부부 사이라는 게 정말 가까우면 무천, 멀리 느껴지면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죠. 그래서 가끔은 뭐 네, 행복한 날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싸우기도 하는데요. 이 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뭐 내가 먼저 사과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서 침묵으로 보낼 때가 참 많은 건데, 네, 그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보다 먼저 상처 준 날들 미안합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당신 마음을 묻지 않고 내 하루만 힘들다 말해 미안하다. 당연한 뜻 곁에 두고 고마움을 잊고 살아서 미안합니다. 버텨주는 당신 뒤에 숨어 강한 척만 해서 미안합니다. 웃어줄 때보다 침묵이 길었던 날들 미안합니다. 사랑은 말 안 해도 안다며 표현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 남편과 아내 서로 서로에게 여보 미안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곱 가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상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자주 먹으면 네, 아래와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호두를 자주 먹으면 치매가 예방되고, 도라지를 자주 먹으면 폐가 건강하고, 브로콜리를 자주 먹으면 간이 튼튼하고, 요구르트를 자주 먹으면 장이 편안하고, 멸치를 자주 먹으면 뼈가 강해지고, 복숭아를 자주 먹으면 피부가 맑아지고요, 김치를 자주 먹으면 비장이 건강하고, 호박을 자주 먹으면 위가 편안하고, 견과류를 자주 먹으면 심장이 튼튼하고, 계란을 자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블루베리를 자주 먹으면 눈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네, 우리네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켜

안녕하세요. 음악의 향기 서윤옥입니다. 이 세상에는 100명이면 100명 똑같은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쪽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같은 장소에 있다 해도 같은 것을 본다 해도 그 해석은 사람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란 그 정도의 것입니다. 한편으로 세계는 이처럼 각자의 착각이 낳은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품어온 착각과 지금 하고 있는 착각의 결과가 당신이 보고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세계가 착각의 묶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인생이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주위 사람들과 환경의 영향이 커 라는 반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당신 대신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맛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대신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세계에 의미를 주고 스토리화하면서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분명 당신 자신의 뇌가 아닐까요? 바로 뇌의 착각이 아닐까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당신의 인생은 틀림없이 좋게 변할 것입니다. 착각에 대해 아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당신 생각대로 변화시켜갈 힌트를 손에 넣는 일입니다. 네, 김홍련 가수의 그리운 동년 듣고 오겠습니다.

눈앞에 사과 한 개가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빨간색 사과가 보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다른 나라의 남성의 경우 5%, 여성의 0.2%가 생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나라는 8%에서 10%, 또 아프리카는 2%에서 4%. 네, 세계 전체에서는 2억 명 이상이 생약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생약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보는 법도 인간과는 전혀 다르죠. 네, 그들은 후각과 청각이 뛰어난 반면에 시력은 좋지 않아서 흐리게 보입니다.

네, 화가 고흐는요, 색각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보았으므로 독자적인 그림을 그리는 천재가 되었습니다. 피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색각 이상이었는지는 모릅니다만 분명히 우리들의 가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시점으로 피사체를 파악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면 피카소는 시각적인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표현법으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내리려본 가수의 내 고향 보내드립니다.

루빈의 꽃병이나 여인과 노파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뇌는 한번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좀처럼 관점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뇌가 일반적 사고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림 속에 마주보고 있는

많은 사람도 있고 꽃병도 있습니다. 젊은 여인도 노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만 보려고 하면 다른 한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뇌는 동시에 둘을 볼 수 없습니다. 꽃병이 보일 때는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젊은 여인이 보일 때는 노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뇌는 어느 쪽이든 한쪽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사물에는 반드시 빛과 그림자가 있죠. 그 양면을 파악하지 않으면 사물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일방적 사고를 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 일방적 사고가 성공의 방해물이 되기도 하고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며 나쁜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세히는 설명하겠지만요. 여기서는 뇌는 한 번이라도 그것이 옳다고 결정을 해버리면 관점을 바꿀 수 없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네, 김선희 가수의 워먼 송더우 자이라이 듣겠습니다.

네, 착시의해서 스스로도 의식할 수 있는 일방적 사고의 감각은 사고의 착각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양방향에서 사물을 파악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하는 사람조차도 절대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고를 할 때도 착각하지 않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은 뇌의 습관을 알고 자신은 늘 착각에 빠지는 존재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방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입니다. 네, 오늘 음악의 향기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

들어섰습니다. 신시대에는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일으켜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 20차 당대회에 이르는 이 5년은 두 개 100년의 분투 목표를 실현하는 역사적 교차점에 놓여 있는 바, 첫 번째 100년의 목표를 실현하고 두 번째 100년의 분투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다음 몇몇 중요한 시점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좌표가 됩니다. 2018년 우리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혁개방은 현 시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40년간의 개혁개방은 중국 인민이 초유 생활을 누리게 하고 점차 부유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총화하고 여세를 몰아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재반 분야의 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심화하고 확대해 개혁과 개방이 상호 촉진하고 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깊이 잃고 개혁개방을 진행하는 과정에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규획에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1: 쪽갈상을 펴고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곤 하셨는데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저는 어른들은 만나면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을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할 무렵 어머니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귓가에는 친구들이 내일 다시 만나자고 건네는 작별 인사와 함께 할머니들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뒷말은 내일 다시 이어서 합세 하는 말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셨는데도 아직 할 말이 남았다는 사실이 어린 저에게는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뒷말입니다. 하고 있는 이야기의 뒤를 잇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뒷말에는 또 정면으로가 아니라 뒤에서 불평조로 하는 말 또는 뒷공론으로 이러쿵저러쿵 시비조로 하는 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유독 기억에 남는 풍경이 있습니다. 골목 대장이셨던 옆집 할머니와 앞집 아주머니 사이에 미묘한 냉기가 감돌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두 분은 마주보고 웃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지만 각자 집으로 돌아서는 순간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곧바로 각자 자기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 다른 이웃을 붙잡고 무언가 속삭이듯 말씀하시던 모습 말입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것이 앞에서는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뒤에서 주고받는 이것이 바로 뒷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이 뒷말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큰 행사를 함께 준비하던 중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다들 괜찮다, 내 의견을 따르자라며 마무리했지만 뒤돌아서서는 삼삼오오 모여 앉아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며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맡은 업무에서 작은 실수를

0: 된 적이 있는데 정식 회의 자리에서는 다들 별일 아니다 라며 넘어갔지만 복도와 뒷자리에서는 그 실수를 두고 한동안 뒷말이 무성했고 그 뒷말이 돌고 돌아 다시 제 귀에 들어왔을 때의 그 착잡한 기분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뒷말을 이으며 따뜻한 대화를 이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뒷말을 주고받는 좋지 못한 모습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배운 뒷말의 두 가지 의미를 정확히 알고 따뜻한 이야기는 이어가되 불필요한 말은 만들지 않는 건강한 소통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1: 결의를 지니고 여행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최근 공항 보안 검색 단계에서 일부 승객들이 관련 규정에 익숙하지 않아 기준 미달 보조 배터리를 휴대했다가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민항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승객은 국내 항공편을 이용할 때 3시 표시가 없거나 정격 에너지가 불분명하거나 리콜 모델에 속하거나 리콜 배치에 해당하는 보조 배터리를 휴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동시에 보조 배터리는 전 과정에서 직접 휴대할 수 있지만 수화물에 넣어 탁송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정격 에너지가 160와트시를 초과하는 보조 배터리는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100에서 160와트시 사이인 보조 배터리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인당 최대 2개까지 휴대할 수 있습니다. 비행 중에는 보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조 배터리의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면 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객이 보안 검색 현장에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보조 배터리를 소지한 것이 발견되면 긴장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항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처리 방식을 제공합니다. 첫째, 친지에게 인계하기. 만약 배웅자가 통행했다면 승객은 직접 보조 배터리를 배웅하는 친척이나 친구가 가져가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장 택배 발송입니다. 공항에는 일반적으로 전용 택배 지점이 있어 승객들이 직접 우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항 임시 보관 서비스입니다. 이후 물품을 돌려받고자 하는 승객은 공항의 정규적인 임시 보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직접 찾아가면 됩니다. 네, 수건은 왜서 사용하다 보면 딱딱해질까요? 딱딱해진 수건은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수건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세탁하는 과정에서 수건의 올이 쓰러지고 납작해지며 뭉치게 됩니다. 세척 과정에서 로폐물 따위가 섬유 표면에 남아 이러한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제와 유연제를 자주 사용하면 섬유의 잔류물이 축적돼 섬유를 굳어지게 만들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영양소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몇 달 동안 연속 사용한 후에는 수건이 딱딱해지는 징후가 나타납니다. 예하면 이런 수건을 사용할 때 사포로 문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미 세균이 번식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새 수건으로 교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2세 미만 영유아는 화학적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 기온이 상승하고 강우량이 증가하면서 모기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모기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기 퇴치 제품과

모기 방지 방법을 어떻게 선택해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모기를 방지하고 댕기열, 치쿤구니아열 등 모기 매개 전염병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모기 활동 주기 연장입니다. 기온 상승은 모기의 성장과 번식을 가속화해 모기의 활동 시간을 앞당기고 연장합니다. 과거에는 모기가 주로 5월과 6월에 나타났지만, 이제는 남방의 많은 지역에서 사계절 내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번식지 급증입니다. 잦은 강우로 인해 야외와 아파트 단지에 많은 물, 이래하면 물웅덩이, 화분 받침대, 폐기 용기, 하수구 고인물 등이 형성돼 모기가 알을 낳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모기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세대 간 전파입니다. 말라리아, 댕기열 등 모기 매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의할 점은 모기가 운반하는 병원체가 권총 알을 통해 세대 간에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지닌 모기가 낳은 알은 부화 후에도 여전히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인물이 빠지지 않는 한 전파 위험은 계속 존재합니다. 네, 야외에서 모기 예방 및 퇴치법입니다. 첫째, 성분을 잘 골라야 합니다. 맨 사례는 정교적인 모기 퇴치 제품을 미리 발라야 하는데, 모기 기피제나 파이카레딘 등 성분이 함유되고 유효 농도가 10에서 20%인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모기 퇴치 발찌와 모기 퇴치 오일은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고 시효가 짧기 때문에 주요한 모기 퇴치 수단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음, 의복을 통해 방어합니다. 밝은 색상의 옷과 소매 끝단이 조이는 스타일을 선택하면 모기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때 보충 도포합니다. 모기 퇴치 제품의 시효는 대부분 4시간에서 8시간이며,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눈, 코, 입등 부위를 피해 보충 도포 혹은 분사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피부가 민감하고 연약하므로 각종 화학적 모기 퇴치 제품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시기에 아기들에게는 모기장, 방충망, 긴팔옷 등 물리적 모기 퇴치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네, 더운 날씨 때문에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죠. 에어컨 사용 시 이러한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라고 합니다. 에어컨을 켜고 시간을 보내다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에어컨 바람을 쐬고 난후 가벼운 목의 통증이나 손발의 차가움이 나타난다면 먼저 찬 바람 환경을 떠나 보온에 신경 쓰고 수분을 보충하며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이 계속 심해진다면 단순히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며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7월 14일 성당리 상무위원이며 주당리 석인 호가복은 우리시의 심의 폐 홍수방지 사업을 감독 지도했습니다. 그는 홍수

0: 방지 재해 구조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와 최근에 소집된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 방지 사업에 관한 배치 요구에 따라 안일한 사상과 요행 심리를 단호히 극복하며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위험을 방지하며 큰 재해를 구조하는 데 입각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업무리 방지하며 철저히 지킴으로써 전주가 안전하게 홍수기를 나게 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비를 무릅쓰고 여나 저수지를 찾아 저수지댐에 올라 수위를 살피고 저수 용량, 운행 조절, 일상 순찰 관리 및 보호 등 상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홍수 방지의 관건기이며 극단적인 날씨가 다발 빈발해 홍수 방지 형세가 준엄하고 복잡합니다. 기상과 수문 정보를 예의주시하고 강우량 수위, 홍수 위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강우량, 입고량, 배수량 등 매개 변수 검측 계산을 확실하게 잘하고 저수지 용량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조절해 저수지의 홍수 예방, 수위 절정기 완화 및 조절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제방 순찰 및 위험 검사 책임을 확실히 하고 매일 순찰, 강우 후 검사, 중점 시간대 밀집 검사를 견제해야 하며 댐, 수문, 개폐 설비 등 중점 부위에 대해 종목별로 세밀하게 검사하고 위험 우환을 제때 제거해 저수지 안전 최저선을 단호히 지켜야 합니다. 감독 검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잔여 환류 영향으로 우리 주에는 구역성 폭우 날씨가 나타나고 일부 지방에는 집중호우, 뢰우, 강풍 등 강대류 날씨가 동반되면서 홍수 방지 사업이 중대한 고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전주 상하는 홍수 방지 사업을 잘하는 것의 극단적인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시달과 배치를 더욱 면밀하게 하며 사업을 더욱 참답게 틀어주어 만반의 준비로 홍수 방지라는 이 힘든 싸움에 대응해야 합니다. 기상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다부문 연합회의 토론을 강화해 영향 시간, 정도와 범위를 정밀하게 연구 판단해야 하며 변두리 산간 지역과 야간 시간대에 조기 경보 및 응답 기재를 중점적으로 확실하게 틀어주고 명확하고 알기 쉬운 선전 방식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기층 책임자와 위협을 받는 대중들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위험 우환 조사 및 정돈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하천 교량, 저수지 제방과 산사태 지질 재해 취약 구역, 저지대 침수 우려 지점 등 중점 구역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위태롭고 오래된 가옥, 공사장, 지하 통로, 야외 광고판 등 중점 부위를 면밀히 주시하고 학교, 병원, 양로기구, 물가 풍경구, 민박 캠핑장 등 중점 장소를 긴밀히 틀어주어 꼼꼼하고 전면적인 조사를 집중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우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고하며 처리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홍수 방지 사업은 각급 지도 간부들의 정치적 품격, 담당 정신과 응급 대처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입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 특히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지휘해야 하며 4급 책임 보장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일선에 내려가 사업을 감독 지도해야 합니다. 각급 홍수 방지 지휘부는 선두에 서서 총괄 조율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하고 응급 수리, 기상교통, 주택 및 도시 향진 건설, 자연자원 등 부문은 각각 직책을 다하고 협동작전을 펼쳐야 하며 사업이 중첩될 수는 있어도 감독관리의 공백이나 허점이 나타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층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전투보루와 선봉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홍수 소식을 들으면 즉시 움직이고 위험을 향해 나아가며 실속 있는 실제 행동으로 여러 민족 대중들이 위급한 순간에 당 조직이 바로 곁에 있고 든든한 버팀목이 가까이에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왕길보, 부수장 정권, 두경국,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1: 7월 14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원길보는 홍수방지 사업을 감독 지도했습니다. 그는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한 습권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와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 주당위의 홍수방지 사업에 관한 배치 요구에 따라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위험을 방지하며 큰 재해를 구조하는 데 입각해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방어선을 굳건히 구축해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길보는 비를 맞으며 의란진 동흥촌 동흥구와 흥농촌, 소용진 민주촌 민주구, 조양천진 류신촌과 장청촌을 찾아 배수로와 위험구간, 산사태 발생 우려 지점 등 중점 지역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위험 우환 조사, 당직 근무, 군중 대피 등 사업 시달 정황을

0: 문제를 자세히 요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인민지상, 생명지상 리념을 견지하고 마비된 사상과 요행심리를 단호히 극복하며 날씨 변화 추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중점지역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분석하며 조기에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홍수방지 비상대비책과 군중대비방안을 더욱 보완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군중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불화통화와 조양하 함류 지점에서 왕길본은 강변을 따라 순찰하며 수위 변화와 하천 홍수 통과 상황, 재방관리 정황을 자세히 요의했습니다. 그는 하장재를 엄격히 시달하고 수위와 홍수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며 하천 및 재방 순찰을 더욱 강화해 하천의 안전한 통과 상황과 재방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민교 아래 도시 침수 지점에서 왕수방지 난관 공략전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비와 수위 변화에 대한 감시와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연동 기재를 건전히 하며 상황 판단 회의를 강화해 조기 경보 정보와 위험 제시를 제때에 발표함으로써 조기 경보, 조기 예방을 실현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위험 우환에 대한 조사와 정비를 강화하고 위험 지점을 전면적으로 정리하며 속지 책임과 부문 책임, 일터 책임을 더욱 다지고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완해 과학적이고 정밀한 홍수 방지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당직 근무 규율을 엄격히 하고 24시간 당직 제도와 지도일꾼 당직 제도를 철저히 시달하며 비상물자와 긴급구조 역량을 충분히 갖춰 돌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홍수 방지 선전과 인도를 강화해 군중들의 위험 예방 의식과 자가 구조 및 상호 구조 능력을 높임으로써 전방위적으로 홍수방지 안전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시정협 조석 5군,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규율검사위원회 서기이며 시감찰위원회 주임인 조천강, 부시장 현문파가 감독 지도에 참가했습니다.
1: 7월 15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는 삼도 만진과 오도 조소지 불우화통화 연선 지역을 찾아 홍수 방지와 긴급 구조, 재해 복구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그는 인민지상, 생명지상 리념을 견지하고 과학적으로 형체를 분석하며 통일적으로 조율해 긴급구조와 재해구조, 위험 우환조사, 재해복구 등 재반 사업을 질서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해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군중들의 생산과 생활 질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길보는 먼저 삼도만진 중심촌과 오도촌 등 조양하 연선촌을 찾아 하천 재방과 수위 상승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홍수방지 정황을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군중들의 생명과 생활을 항상 첫자리에 두고 재해 상황을 전면적이고 세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주택과 농경지, 수리시설, 기초시설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집계하고 파손된 시설을 제때에 복구해 군중들의 생산과 생활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질재해 위험 우환에 대한 조사와 정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제2차 재해 발생을 엄격히 방지하고 안전 최저선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오도 조수지에서 왕길보는 조수지 둑, 방수, 관문 등 중점 시설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현재 수위와 조수량, 운영 조절 상황을 자세히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조수지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과학적인 분석과 정밀한 조사를 통해 조수지의 홍수 차단과 첨두, 홍수량 저감 기능을 더욱 잘 발휘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재방 순찰과 위험 점검을 실시해 저수지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서영진 오봉천과 불우화 통화와 조양하 함류 지점, 열애 방주 부두, 연동교, 부신교 등 불우화 통화 연전 지역에서는 하천 수위와 수세, 강기습 관리, 재방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홍수방지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에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천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구간 등 중점 지역을 면밀히 주시하며 하천 수위와 물 흐름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위험 우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보고하며 조기에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수상 관련 경영 장

0: 장소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극한 날씨에는 운영 중단, 영업 중지, 제한 조치를 철저히 시달하며 각종 위험한 수상 활동을 엄격히 금지해 안전 사고를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맑은 날씨를 이용해 하천변 산책로와 침수 도로에 대한 준설과 환경 정비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도로 주변의 진흙과 잔물을 신속히 제거해 도시 환경을 정비하고 도심의 깨끗하고 질서 있는 모습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검사 과정에서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시 상가는 책임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연속 작전 정신을 발휘해 긴장을 늦추지 말며 홍수 방지와 재해 복구 사업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통일적인 조율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주택과 수전, 도로, 통신 등 기초시설 복구를 서둘러 추진하며 재해 후 농업 생산 자구 사업을 착실히 전개해 농업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군중들의 소득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재해 정보 조사와 통계 보고 사업을 잘해 자료의 정확성과 규범성, 전면성을 확보함으로써 재해 복구 지원과 복구, 재건 사업의 믿음직한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홍수 방지 사업을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효과적인 경험을 정비해 비상 대비책을 더욱 보완하며 사업 기재를 최적화해 홍수 방지 비상 대응 능력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 시 지도일꾼인 허영광, 장준걸이 참가했습니다.
1: 지속적인 강수 영향으로 불화 통화 수위가 현저하게 상승하면서 연선에 대량의 진흙이 쌓이게 됐습니다. 물이 빠져나간 후 우리 시는 신속하게 영역을 조직해 청결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현장에서 기자는 각급 당 조직에서 적극 호응해 청결 작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 직속기관 당사업위원회 서기 로평수는 당원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시 직속기관 당사업위원회는 전시 각 기관 가도와 국유기업 4,500여 명 당원 간부들을 불화 통화 양안에 투입시켜 청결 작업을 전개해 도시의 깨끗하고 정결한 환경을 수호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당위 사회사업부, 시당위 2개 새로운 조직 사업위원회에서는 시흥 분야 94명 신입 당원들을 동원해 청결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연동교 다리 밑에 물이 고였습니다. 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응급 예안을 가동했으며 물을 배출하고 준설 작업을 전개해 도로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 도시면목관리중심 부주임 맹혜침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교통경찰 부문과 연계해 연동교 양측 차량 및 인원에 대해 관리 통제를 진행하고 주택건설 부문과 연계해 고인물을 배출하는 동시에 환경위생작업회사와 연계해 도로 진흙을 전면 청결해 시민들의 출행 안전을 보장했다고 했습니다. 이상 주간뉴스 마칩니다.

눈부신 동년의 태양 아래 몸과 마음을 키워가는 6월입니다. 동년의 꿈으로 연결하는 활락의 계절, 우리는 즐거운 우리들의 명절 6.1 국제아동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6.1 국제아동절 축하드립니다. 네, 많은 친구들 6.1 국제아동절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항상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어서 6.1 국제아동절을 쉬게 되었는지 친구들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6.1 국제아동절의 요래에 관해서 알아볼까요? 해마다 6월 1일은 6.1 국제아동절 전 세계 어린이들의 명절입니다. 1942년 6월 독일 체스코 리리츠촌의 16살 이상의 남

방송 국민 140여 명과 전부의 영아를 총살하고 부녀와 90여 명의 아동들을 수용소에 가두어 두었고요. 전에 집, 건물들을 전부 불살려버렸다고 합니다. 조용하던 마을은 이렇게 독일 파쇼에 의해 훼멸되었고요. 리디츠촌과 파심초 락천에서 죽은 전 세계의 아동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1949년 11월 국제민주부련회가 모스크바에서 리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각 나라의 대표들은 분노에 차서 제국주의 분자들과 각 나라 반동파들이 아동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 죄행을 폭로함으로써 세계 각국 아동들의 생존권과 보호권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였습니다. 아동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회의에서는 매년의 6월 1일을 국제아동절로 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1년 4월 4일을 중국 아동절로 정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국제민주부련회표에서 6월 1일을 국제아동절로 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원래의 아동절을 폐지하고

그래, 노래 재미나게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 궁금증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서 흑백의 인종 차이가 날까요? 사람의 피부색을 나타내는 데는 네 가지 물질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즉, 멜라닌, 산화, 그리고 환원된 헤모글로빈, 카로틴, 멜라노이드 등이 있는데요. 피부색은 피부에 흐르는 혈액의 빨간색에 카로틴의 노란색, 멜라닌의 검은색이 보내어져서 결정이 됩니다. 그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멜라닌인데요. 이 멜라닌은 대개 페놀 분자가 농축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 인간의 머리카락이나 피부의 멜라닌은 티로신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흰색, 노란색, 갈색, 빨간색, 검은색 피부는 모두 이 멜라닌의 양과 멜라닌 입자의 차이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멜라닌은 이 멜라사이트라는 장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멜라노사이트의 수는 우리 인간의 모든

손톱과 머리카락을 깎아버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손톱과 머리카락을 깎아버리지 않고 또 신경이 없고 혈관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라내도 아픔도 느껴지지 않고 피도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카락도 자라나긴 하나 오래된 것은 자꾸만 빠지게 되겠지요. 네, 우리 친구들 엄마가 아무리 깨끗하게 집안 청소를 해놓아도 얼마 안 지나면 방바닥에 또 머리카락이 널려 있곤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루에 60에서 100대 정도 빠진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또다시 빠진 만큼 새로 난다는 증거입니다. 머리카락은 하루 0.4mm씩 자라고 있는데요. 여자의 머리카락이 남자의 머리카락보다 더 빨리 자라고 있습니다. 손톱과 발톱은 피부의 일부가 변한 것입니다. 손톱이나 발톱은 하루에 0.1mm쯤 자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손톱과 발톱이 자라면 자꾸만 자를 때의 경우이고, 또 자르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훨씬 더 느리게 된답니다. 친구들, 파리는 자꾸만 발을 비벼대고 있는데요. 혹시 발이 아파서일까요? 혹시 파리를 자세히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파리는 어디에 앉아 있으면 쉴새 없이 발을 비벼대곤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러한 행동은 파리의 후각기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파리의 생활 습성 때문에 파리의 온몸은 세균으로 도덮여 있는데요. 파리가 발을 비벼대는 것은 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파리는 코가 없지만 후각기관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파리의 머리 위에는 작은 촉각이 있는데 거기에는 3600개의 후각세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후각세포 하나에 몇백 개의 감각신경세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파리의 촉각에 자극을 주면 재빨리 신경전자임플러스로 변화를 시켜주는데요. 대뇌의 그 부동한 임플라스 신호에 근거하여 물체의 성질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파리의 다리에는 부드러운 털이 빽빽이 나 있는데, 이런 털에도 냄새를 맡기는 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파리는 물체에 내려앉은 다음 다리에 있는 부드러운 털로 물체의 성질을 신속히 판단을 한답니다. 파리의 다리에 있는 털에는 먹이와 같은 물질이 쉽게 들어붙어 있는데요. 무게가 증가되면 날기 힘들기 때문에 파리는 발을 자주 비벼대서 발에 묻은 이 물질을 털어내게 된답니다. 그래야만 냄새를 더잘 맡고 또 날아다니기도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파리의 몸에는 세균이 아주 많이 묻어 있는데 적어도 60여 가지 세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체내에는 이보다 더 많은 병균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리는 왜 이러한 세균들에 감염되지 않은 것일까요? 파리는 세균의 감염을 방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파리는 7에서 11초 사이에 음식의 영양 성분을 체내로 몽땅 흡수해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자마자 배설물을 체외로 배출해내기 때문에 세균의 체내에서 번식할 시간이 없습니다. 번식 능력이 아주 강한 세균을 만나면 파리는 항균작용이 있는 단백질을 분비해서 이러한 세균을 소멸해 버립니다. 측정에 의하면 이러한 단백질은 농도가 0.01%만 되어도 여러 정도의 병균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살균력은 페니실린보다 몇백 배나 더 강한데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리는 쓰레기를 먹어도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0: 네, 올해의 6.19 자정절도 소중한 추억의 한순간으로 남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랑으로 넘쳐 흐르는 6.19 자정절이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하루였겠지요.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고 항상 남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하는 착하고 바른 마음씨로 자신의 교정에 사랑의 꽃을 더욱 아름답게 피워가길 바랄게요. 아쉽지만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준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평안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조화로운 연기를 건설합시다.
2: 我们从书中汲取智慧，也把走过的路。 标记进人生的字里行间。阅读，生活。

0: 英国工党特别大会上，伯纳姆发表就任后的首次讲话。伯纳姆表示自己已经准备好了，他提出未来工党政府施政计划，坚持工党内部应更为团结，将把更多权力交还给地方，推动全国经济增长。伯纳姆还称愿意和其他政党合作应对英国面临的长期挑战。现年56岁的伯纳姆曾任英国文化大臣、卫生大臣等职，2017年至今年6月担任大曼彻斯特市长。今年6月，他在马克菲尔德选区补选中获胜，重返议会下院。有分析称，伯纳姆的相关履历基本上不涉及对外政策，但摆在伯纳姆面前的外部挑战并未减少。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院欧洲研究所副所长屈斌观察，伯纳姆的外交思路或有两个：
1: 一就是以稳为主，保持对外政策的延续性；另外，伯纳姆也会找一位非常有经验的外交大臣去处理对外事务，这样就让他有更多的精力去应对国内的各种改革措施。第二个思路，他也会展示外交成果，会惠及英国国内的经济和社会发展。
0: 重重挑战面前，外界担忧伯纳姆能否扛起首相重任。英国政府研究所文章指出，首相一职需要统筹兼顾宏观经济、外交安全等一系列国家政策，无论是伯纳姆还是其他任何人，都难以凭借过往的从政经验来应对复杂挑战。
2: 其他国际消息，欧盟委员会17号提出修订欧盟碳排放交易体系的方案，以减轻企业在脱碳过程中的压力，同时确保欧盟实现2040年气候目标。
3: 据日本媒体报道，日本岐阜县高山市一家酒店和东京都八王子市一所幼儿园近日分别发生集体食物中毒事件，共130多人出现食物中毒症状。
2: 据委内瑞拉官方17号通报，该国6月24号发生的两次强震已造成5069人死亡，16740人受伤。
3: 欧盟哥白尼大气监测局17号发布的公报显示，加拿大野火持续蔓延，产生的大量烟雾正导
2: 晚迎陈亮。更多新闻资讯请关注央视新闻客户端，更多移动音频请下载云听客户端。
4: 这是青春中国的旋律，
5: 国家的荣誉永远是要超过个人的。
4: 这是奋进中国的脚步。
6: 3、2、1，点火！
7: 怒放前锋，烟絮四射，中国攻坚战永远值得期待。
4: 这是美丽中国的诗篇。
8: 看到了东方白鹳、鸿雁，还有好多叫不上名字来的鸟，满天都是，太棒了。
9: 山海寻梦，不觉其远，前路迢迢，阔步而行。让我们拿出跃马扬鞭的勇气，激发万马奔腾的活力，保持马不停蹄的干劲，一起为梦想奋斗，为幸福打拼，把宏伟愿景变成美好现实。
4: 与时代同行，中国之声。
1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 습금평 주석이 가자스탄 토카예브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10: 습금평 총서기가 상해시에서 시찰할 때 발표한 중요한 연설과 지시가 광범위한 간부 대중들을 경계했습니다.
11: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권 가자스탄 설명회가 아스탄에 열렸습니다.
10: 리강 총리가 캄보디아 훈만의 수상과 회담했습니다.
11: 뉴스에 이어서 시사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7월 16일 오후 습금평 국가수석이 상해 소교 호텔에서 2026 세계 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카자흐스탄 토카예브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세계 100년 변곡이 심각하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카자흐스탄 관계는 시련 속에서 더욱 견고해졌고 양국의 항구적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운행되면서 거대한 협력 잠재력과 넓은 발전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중국은 얼마 전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분투 과정에서 끊임없이 휘황한 성

0: 효과를 이룰 수 있었고, 의료사와 인민이 중국 공산당을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진리 추구에 대한 확고한 의지, 인민들 속에 뿌리내린 정신, 의료사적 사명 감당, 발전 흐름 순응, 과감히 분투하는 용기, 자체 능력 강화 중시 등 우수한 특질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왜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비분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카자흐스탄이 현재 전면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가 미래에 착안해 내린 전략적 계획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쌍방은 발전 전략과 정책을 긴밀히 주목하고 실무적인 협력을 꾸준히 제고하여 공동 발전을 돕고 중국과 카자흐스탄 전략적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포괄적 협력을 확고히 추진하는 것은 양국과 양국 인민의 근본 리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쌍방은 무역 혁신 발전을 촉진하고 무역 구조를 최적화하며 크로스 보도 전자상 거래와 봉사 무역과 같은 신업태를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광물 협력을 확대하고 종점 프로젝트의 조기 착수와 실행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호 연결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직항 노선을 늘리며 국제 도로 운송 편의화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신품질 생산력 육성을 위해 중국은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등 기술을 공유하고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조난 실현을 지원할 것입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문화교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교육, 과학기술, 의료, 보건, 체육, 언론 등 분야 협력을 강화해 대를 이어온 진선토대를 다져야 합니다.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함께 4대 글로벌 창의를 실천하고 유엔 상해협력기구, 중국, 중앙아시아기재 등 다자체제 내에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함께 수호할 것입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혁신 활력으로 차넘치는 상해에서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하고 중국이 습금평 주석의 현명한 용도 아래 눈부신 발전 성과를 거둔 것을 축하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대중국 관계를 카자흐스탄 외교의 최우선 방향으로 간주하고 중국과의 영구적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끊임없이 강화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습금평 주석이 제시한 양국 관계 발전에 관한 중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리행할 것입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고 무역, 투자, 교통, 에너지, 농업, 디지털 경제 등 분야에 실무적 협력을 강화하며 인문 교류를 추진해 양국 관계 발전이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습금평 주석이 제안한 4대 글로벌 창의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리념을 높이 찬성하고 지지하며 중국과 함께 유엔 상해협력기구, 중국중앙아시아기재, 아시아신뢰 구축회의 등 다자 플랫폼에서 높은 수준의 협력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협력을 적극 전개하며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과 평화 안정을 함께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접견 후 양국 원수는 경제, 무역, 교통, 재정, 언론 등 분야 여러 건의 협력 문서 서명과 발표를 지켜보았습니다. 채기, 정설상, 왕이, 진길령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습금평 총서기가 7월 15일 상해시를 시찰할 때 지역사회종합봉사소와 퇴직한 주민 가장을 방문하고 지역사회 당원군중 봉사소로 들어가 당원 간부, 대중과 깊이 있게 교류하면서 이민도시 리념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도시 발전을 고품질로 추진할 것과 관련한 일련의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지 간부와 대중들은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과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재반 업무를 깊이 있고 세밀하며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당 건설을 통해 기층 관리를 인솔하는 것을 견지하며 민생을 한층 더 개선하고 보상함으로써 더욱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상해 황포구 반송원로 가도의 주민 신촌 주민구에서는 1950년대에 지어진 네 채의 낡은 건물이 개소와 갱신을 통해 독립된 주방과 화장실을 갖추고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여 거주 조건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습금평 종석이는 지역사회를 시찰할 때 당주항은 도시 업무를 매우 중시하며 창조적이고 살기 좋으며 아름답고 탄력적이며 문명하고 지능적인 현대화한 이민의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한편 도시의 노후 주거 단지를 개조하는 것이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주민 엄지헌은 노후 주거 단지 개조는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감명 깊게 말했습니다. 과거 이 아파트 단지는 매우 낡았고 화장실과 주방이 모두 공용이었습니다. 지금은 개조를 통해 집 구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전과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퇴직한 70대 중반의 사람인데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당과 국가에 감사드립니다. 퇴직한 주민 주궁리의 집에서 습금형 종석이는 거주 상황을 꼼꼼히 살피면서 그녀가 퇴직 생활을 잘 배치하고 가정 건설을 더 잘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주궁리는 집 입구에서 종석이를 마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종석이는 저와 악수를 나눴고 저는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종석이는 작은 가지 하나, 잎 하나에 모두 정이 있다면서 백성들의 생활은 가정 일 뿐만 아니라 국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총서기가 이렇게 백성들을 걱정해 주시고 국가에 좋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생활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역사회는 도시관리체계의 기본 단위입니다. 지역사회 종합봉사소에서 석군병 총서기는 세심한 노력으로 아파트 단지의 관리 및 편의 봉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사회 당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시민신촌 개소 프로젝트 건설팀 당지부서기 양희림은 개소 프로젝트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절한 당부는 계속 고품질의 도시 경신을 추진하는 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상해시 황포구 당위원회서기 서혜련은 다음 단계는 총석의 이번 시찰과 조사연구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지적권을 지속적으로 수립 실천하면서 민생의 작은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최대 업적으로 삼아 노후 주민구 개소를 더욱 잘 추진할 것입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 조성하고 주택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며 주택 수리 및 일괄 개소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전체 환경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상해시 주택관리국 부국장 랭옥경은 시종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올바른 지적권을 확립하며 주민들의 긴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낡은 주택 개소를 가속화하고 도심촌 개소를 위한 새 계획을 세우며 다층적인 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완비화하고 당 건설을 심함으로써 부동산 관리를 이끌고 세밀한 갱신과 장기적인 관리로 주민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0: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한 제5권 가자스탄 설명회가 아스타나에 열렸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한 제5권은 전면적이면서도 개통적으로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의 최신 성과를 반영하여 국제사회가 중국식 현대화를 리해하고 당대 중국을 리해하는 데 권위적인 독본을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과 가자스탄은 현대화 길의 동행자입니다. 양국이 습금평 주석의 중요한 조작을 둘러싸고 국정 운영 경험과 교류를 깊이 전개하는 것은 중국과 가자스탄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16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2026년 세계 인공지능 대회 참석차 업무차로 중국을 방문한 캄보지아 훈만의 수상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과 캄보지아가 공동 발전에 좋은 동반자로 굳건한 우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얼마 전 중국을 방문한 훈센 주석과 회담을 갖고 일련의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번에 수상과 만나 전략적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은 항상 캄보지아와의 관계를 주변 외교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캄보자와의 굳건한 상호 지원과 긴밀한 단결 협력을 통해 신시대 전천후적 중국 캄보자 운명 공동체가

0: 건설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길 원합니다. 리가고 양국의 공동리익을 수호하며 다자간 무역체제와 국제공평정의를 함께 수호합니다. 훈만의 수상은 캄보지아와 중국의 전통적인 우정은 깊다면서 중국은 캄보지아가 가장 신뢰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이자 굳건한 친구라고 밝혔습니다. 캄보지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역, 투자, 기반시설 건설, 신에너지, 상호연결, 인문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를 타격하는 안전지법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협력을 심함으로써 양국의 신시대 전천후 운명 공동체 건설에서 더 많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합니다. 오성룡이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1: 중국 당종 대표단을 인솔해 조선을 공식 친선 방문한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육 주석인 왕혼용이 16일 평양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태성과 함께 중조 5호협력 호조조약 체결 65주년 기념 초대회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왕혼용 정협주석은 65년 전 중조 로시대 지도자들이 중조 5호협력 호조조약에 서명하여 양국인민의 전투적 진선을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정치적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65년 동안 양측은 조약 정신을 견지하면서 상호 지원하고 단결 협력하며 어깨 나란히 분담으로써 정치적 상호 신뢰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교류 협력이 시대에 발맞춰 발전했으며 전략적 협력이 날로 심화됐습니다. 이는 대를 이어 전해지고 운명을 함께하며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는 중조 관계의 선명한 특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중국은 조선과 함께 습근평 총서기와 김정은 총비서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확고히 이행하고 중조 우호 협력 호조 조약 체결 65주년을 함께 성대 기념하는 기회를 계기로 우수한 전통을 고행하고 중조 관계의 전진 방향을 확고히 파악할 것입니다. 교류와 상호 학습을 심화하고 양국 인민의 복지와 친선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며 시대의 책임을 보여주고 함께 손잡고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을 촉진할 것입니다. 박태성 내각 총리는 조중 우호협력 호조 조약은 체결된 후 65년 동안 조중 관계와 양국의 사회주의 사회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조약의 중대한 전략적 의미와 조중 친선의 강력한 생명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은 김정은 총비서와 습근평 총서기가 도달한 중요한 공감대를 따르고
0: 조선신양시는 방문 조사, 조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민들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2: 시사 해설.
1: 14일 전 거래일 서킷 브레이커 이후 심도의 반전 매수세가 나타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기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한국 주식시장의 극단적인 흐름 뒤에는 감정적 투자가 가져오는 막대한 위험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때 주식시장은 경제 펀더멘털의 지지를 훨씬 초과하고 신뢰가 흔들리면 폭락이 뒤따릅니다. 한국 정부는 전 국민이 주목하는 산업인 반도체 기업을 미래 한국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 기업 투자, 자본시장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점차적으로 반도체 및 신흥 기술 산업의 발전 경로를 전국적으로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총 투자에 1361조 원에 달하는 국가급 3대 슈퍼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물리 인공지능 및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그룹도 총약 4755조 원의 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하여 한국이 글로벌 AI 산업 중심지로 발전하는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전략은 빠르게 자본시장의 공명을 불러일으켰고 따라서 한국 국민들의 부의 배분 방식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0: 한국 서울의 종권사, 오피스빌딩, 식당, 대학 캠퍼스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제가 바로 주식이었습니다. 심지어 계좌를 개설했습니까? 라는 말이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거의 새로운 인사말로 됐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면 많은 한국 직장인들이 식사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코스피 동향을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금융감독원 등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5개월 동안 한국의 연금저축 보험 해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2.7% 증가했고 펀드 환매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6.1% 급증했습니다. 원래 연금과 장기 투자에 사용되던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됐습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은 상반기에 연간 가계대출의 85% 이상을 소진했습니다. 그중 신용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민들의 돈을 빌려 주식 투자였습니다. 13일 증권사들이 내놓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전망치는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당초 예상보다 약간 낮을 것이라는 전망만으로 패닉 매도에 빠졌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증시가 루려 없는 공황, 투기, 도박시장으로 전락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69.01포인트, 8.96% 떨어진 6,000발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국 규제 당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연이어 회를 열고 투자 리버리지 위험 및 대응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규제 당국이 중고금 요구 사항을 높이고 리버리지 배수를 조정하며 제품의 과도한 변동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연구함으로써 시장 변동에 미치는 레버리지 거래의 확대 효과를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한국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조치들이 위험 자체를 제거하기보다는 위험 해소를 지연시키는 것이 더 가깝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감독원 원장 리찬진은 관련 문제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분야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조선일보는 이제 규제 당국이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관련 레버리지 상품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 중단하거나 상장 폐지할 경우 시장 충격을 일으켜 투자자들에게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단일 주식 거래형이나 개방형 지수 펀드는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 법규를 추진하고 효정한 후 출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경우 정부의 규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AI와 반도체는 여전히 미래에 매우 큰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전략 산업입니다. 하지만 정책 지원, 산업 자본 및 주민 재산 배분이 동시에 단일 분야에 집중될 때 시장의 기대는 계속 확대되어 극단적인 시장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앞으로 진정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투자자들을 교육하고 지도하여 투자자들이 산업 가치와 경제 기본면으로 돌아가도록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단적인 한국 주식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감정적 투자 위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물군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주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특별 프로그램 병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루동하는 모래를 잠재우는 생태장벽을 구축한 내몽골 적봉시 옥류득이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추석 시간에는 에티오피아 농업직업교육의 실기훈련 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는 중국 교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4부 천자만왕의 봄날 통일전선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육합이 같은 풍속을 따르고 구조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다는 2019년 9월 27일 습근병 총수기가 전국 민족단결 진보 표창대회 연설에서 인용한 전고로 한소 왕길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육합은 천지와 사방을 의미합니다. 육합이 같은 풍속을 따르고 구조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다는 천하의 풍속과 교화가 같고 정종이 일관되게 관철된다는 뜻입니다. 진나라 통일 이래 우리나라 역대 왕조들은 모두가 여러 민족이 함께 역사를 창조한 것이고 민족의 융합은 시종 큰 추세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민족 융합에 큰 공헌을 한 동한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바로 30여 년 동안 소역을 지키며 활동한 반초입니다. 반초는 붓을 던지고 정군하여 두고를 따라 북흉노를 충격했으며 후에 소역의 사신으로 파견됐습니다. 한장제가 즉위한 후 반초가 소역에서 고립될까 걱정되어 그를 소환하는 조수를 내렸습니다. 당시 반초의 일행이 우전국이라는 왕국을 지날 때 왕후 이하 모두가 목놓아 울며 반초를 만류했습니다. 그들은 한나라 사신을 부모처럼 믿고 의지하는데 이렇게 떠나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나라 사신에게 의지하는 것은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우리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잡고 놓지 않았기에 반초가 탄 말은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종의 큰 감동을 받은 반초는 우전국 국민들이 자신을 만류하려는 간절함을 보면서 또 장건처럼 소역에서 공을 세우겠다고 했던 자신의 큰 뜻을 생각하고 마음을 바꿔 소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반초는 30여 년 동안 소역에서 활동하며 흉노의 오른팔을 자른다는 한 왕조의 정책을 꾸준히 관찰했습니다. 반초는 다수 세력을 적극 포섭하여 흉노 세력을 분열 와해시킴으로써 소역 여러 민족의 종원 복귀에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초는 민족 단결 정신의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5: 방금 양무 교수님의 해석이 아주 멋졌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통일 전선을 견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일 전선을 견지해야만 대단결과 대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습근평 종서기는 인심의 향배와 역량 대비는 당과 인민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수차 강조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종서기는 인심은 가장 큰 정치이며 통일전선은 인심을 모으고 역량을 집결시키는 강력한 법보이고 대통일전선 업무 구도를 완비화하고 대단결 대연합을 견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통일전선의 본질적인 요구는 바로 대단결 대연합입니다. 그리고 가장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단결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으는 것은 통일전선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장애를 뚫고 해외에서 귀국한 후 조국에 헌신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담배 종이에 쓰여진 구원 요청 편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 종이에 편지를 썼을까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과학자 전학삼입니다. 전학삼은 세계 정상급 과학자로서 세종국 창건 이후 결연히 귀국하다가 미국 당국에 체포되고 구금되고 연금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5년을 지냈습니다. 1955년 6월에 전학삼은 드디어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바로 담배 종이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의 부인 장영이 왼손으로 어린이 필체를 흉내내 편지 봉투에 써서 우편으로 붙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에 억류된 지 이미 5년입니다. 단 하루도, 한 시도, 한 순간도 귀국하여 위대한 건설에 참가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편지는 우여곡절 끝에 주울레의 사무실로 전달되었습니다. 주총리의 조율 끝에 전학삼은 마침내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949년부터 1957년까지 전학삼, 등가섬, 주광아, 활화경을 비롯해 잇따라 귀국한 과학자, 학자, 류학생은 2,500여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적극적인 통일전선 사업과 양호한 통일전선 정책으로 둥지를 틀어 봉황을 유치하는 효과를 발휘하며 이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둘째, 통일전선을 견지해야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0: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지금부터 중국 공산당의 중심 과업은 전국 여러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사회주의 현대화 가...
1: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유동하는 모래를 잠재우는 생태 장벽을 구축한 내몽골 족봉시 옥류득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북공정은 중국 생태문명 건설의 상징적 프로젝트입니다. 48년 동안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건설자들이 끊임없이 분투하여 황막이 녹지로 황원이 삼림으로 변하는 생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2023년 6월 6일 삼북공정 공략전을 잘 수행하라는 동원령이 발령되었습니다. 3년 동안 각 부문과 삼북지역은 삼북정신을 계승하고 발령하며 산, 물, 숲, 호수, 풀, 모래의 일체화 보호와 세계적인 관리를 견지해왔습니다. 그리고 3대 상징적 전역에서 2억무 이상의 건설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푸른 숲이 끊임없이 뻗어나가고 확장되면서 조국 북부 변강의 만리 녹색 장벽이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족봉시 옥류득이에서는 사막을 관통하는 도로들이 기복을 이루며 갈래갈래 뻗어있습니다. 아시안 수무 울란아우두 가차는 호르친 사막 서쪽 끝자락에 자리합니다. 48세의 목민 문승은 자기 집 마당에 서서 먼 곳의 푸르름을 바라보면서 예전에는 주변이 온통 모래 언덕이어서 봄철에 거센 바람이 불면 하늘이 온통 누렇게 물들고 모래가 입과 눈으로 날아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묘목을 심어 겨우 싹을 키우면 곧바로 바람과 모래에 묻혀버렸습니다. 목축민들은 할 수 없이 섬긴 처원을 쫓아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고 가축은 갈수록 야위고 풀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족봉시에서 사막화 면적이 가장 크고 관리 난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옥류득이 관할구역 내에 667만 모의 모래땅으로 하여 14만 명의 농목민의 생산과 생활은 한때 모래바람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승은 우리도 모래와 싸워보려고 무척 애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10살 남짓한 나이에 땅을 파고 보드를 꽂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큰 바람 한번 불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광활한 사막을 마주하여 여러 세대를 거친 사막화 관리 종사자들은 끝내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사막을 다스리려면 먼저 길을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를 건설하여 사막 구역을 분할하고 구역별로 관리함으로써 파편화된 난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1995년 현지에서는 첫 번째 사막 관통 도로인 우고

0: 선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동하는 모래가 도로를 덮치지 못하도록 문승은 동료들과 함께 삽을 메고 부드러운 모래 위에 도랑을 파고 풀을 깔았으며 메터 단위로 조각대를 만들어 유동하는 모래를 단단히 고착시켰습니다. 낮에는 강한 햇볕에 피부가 벗겨지고 밤에는 흩날리는 모래에 잠을 깨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문승과 동료들은 길이 뚫리면 다음 세대가 이런 고초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1997년 우금선이 전면 개통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막 관통도로는 하나둘씩 더 늘었습니다. 그때 젊은이는 이제 기술에 능한 노련한 일꾼으로 되었습니다. 불도저와 식목 기계가 우르르 사막으로 진입하면서 예전엔 수십 명이 한 달 걸려야 할 작업을 지금은 기계로 열흘 남짓하면 완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요득이 김서국 원도소 보국장은 도로가 닿는 곳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호르친 사막 선멸전이 옥요득에서 전면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속였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온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에티오피아 농업 직업 교육의 실기 훈련 능력
2: 등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22세의 레미 아벨라는 이번 수업에 참가한 학생 중 한 명으로서 이런 훈련이 새롭고 실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이론만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 선생님이 직접 조작을 지도해 주셔서 추상적인 지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에티오피아에 지원한 농업직업교육제 3기 기술지원 프로젝트의 한 축소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농업직업교육교원을 파견하여 에티오피아의 고품질 농업기술 보급 인원을 양성하고 적합한 농업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농업 생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젝트 조정자 팽대구는 우리는 채소, 원예축산, 다금류 수의사, 농기계 등 15개 전공을 포함하여 총 89명의 전문가를 파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교원들은 홀레타 공과대학을 포함한 현지 6개 직업학교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교육활동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마옥첩은 호남생물 전기기계직업기술학원이 수의교원입니다. 2024년 11월에 그는 에티오피아 홀레타 공과대학에 부임하여 주로 교육과 실습시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옥첩은 학생들은 모형에서 연습할 기회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면서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 수업이 끝난 후에도 실험실에 남아 계속 연습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는 이전에 인조 피부 모형이 없어서 학생들은 스펀지에서 봉함, 매듭짓기 등 기술을 연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애들과도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지역 사회 생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마옥첩은 호남성 익양직업기술학원의 곽결평 교원과 함께 혁신 연구팀을 구성하여 설비 조정, 종란 구매, 현장 소독으로부터 부하 매개변수의 조절, 발육과 관측,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도록 도끼까지 병아리의 전 과정 부하 기술을 성공적으로 현지에서 실현했습니다. 따라서 홀레타 공과대학 부하 기지에서 병아리 부하률이 82%에 도달하여 학교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외 지원 교육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마옥첩과 곽결평은 홀레타공 과대학에서 10여 명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계란 사육과 수조 부화기술 관련 기술 양성을 진행하고

0: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부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승버드였습니다. 이 시간 불어 편성과 진행의 지월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이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0: 과정에서 자주 겪는 궁금증과 고민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네, 방송 중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10386번, 210387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정책, 법률 지식과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대중봉사를 위한 민생열선이 여러분들의 길잡이로 고락을 함께하렵니다. 210386번, 210387번 매주 화요일을 기대해 주십시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네, 보험설계사 최려란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려란이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올해는 15차 5개년 계획의 첫 해이자 또 14번째 전국보험대중선전일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거시적 국가발전 관점에서 보험이 국가전략리행과 민생안전망 구축에서 이 맡은 핵심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네, 우선 먼저 하나 나눈다면 네. 예, 금년 14번째 보험 대중 선전일의 주제는 奋进15.5 보험이랑 전진 更有底气입니다.
0: 네.
2: 네, 그래서 이 주제에서 보다시피 보험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탕으로 되었으며 더욱이 올해는 15차 5개년 계획에서 보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음을 심심히 느낄 수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이어서 보험이 거시적 국가 발전 관점에서 국가 전략 리행과 민생 안전망 구축에 맡은 핵심적 역할이라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0: 네.
2: 하나는 경제 전선치라고 경제 완충장치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원동치, 즉 사회 안정장치라고 합니다.
0: 네.
2: 이는 우리 중앙금융업무회의와 공무원 보험업 거품질 발전 의견에서 명확히 강조하였습니다.
0: 네, 그래요. 보험을 이제 경제 완충장치입니다.
2: 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 농촌에서도 흔한 사례인데 가뭄이나 홍수로 인해 곡식이 말라붙으면 농민은 파산하게 되고 우리 국가 식량 안보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0: 네.
2: 이때 만약 농업보험에 참가했다면 농업보험에서 이 손실을 배상해주면 농민들은 다음 해도 또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국가 전체 식량 공급망에 대한 충격이 줄어듭니다.
0: 네.
2: 이게 바로 거시적 경제의 경제 안정장치 역할입니다.
0: 네.
2: 또 이어서 사회 안정장치 사례를 든다면 우리 한계 가정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 중병에 걸려 수술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총 30만이 들었다고 할 때 우리 기초의료보험에서 한 15만 정도 보셨습니다.
0: 네.
2: 그러면 나머지 17만 원은 개인 부담으로 이 가정이 개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가정이 정상적인 일상에 막대한 경제적 압력을 줍니다.
0: 네.
2: 그래서 적금을 깨거나 또 대출하거나 주변에서 돈을 꾸거나 하면서 빈곤에 떨어지게 되는데 만약 상업의료보험이라든가 중대지병보험이 있으면 나머지 17만 원을 보험회사에서 배상해 주게 되며 이 가정은 계속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아이 학비라든가 또 그리고 약과 그리고 또 건강회복에 사용하는 또 비용이라든가
0: 네.
2: 월급 손실을 보장해 줄 수 있기에 가정 형편이 급격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0: 네.
2: 네.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보험은 개인 가정의 붕괴를 막아 사회 불안 요소를 줄여주는 사회 안정장치가 되는 거죠.
0: 네.
2: 또 혹은 홍수, 지진 등 거대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만약 재산보험이 있다면 주택 파손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우리가 집을 다시 장만하고 또 장식하고 또한 월세 걱정을 줄여주는 조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재정 압박도 덜어주게 사회 혼란이 최소화됩니다.
0: 네.
2: 그래서 이렇게 보험은 위험 분산 제도이고 또 보험 배상금으로 경제 충격을 흡수하고 사회 취약층 안전선을 지키는 두 가지 핵심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신뢰를 드니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평소 별 문제 없으니 보험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 가정이 이 기본보험 보장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눌게요.
0: 네.
2: 네, 하나는 위험은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클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0: 네.
2: 그래서 위험은 일어나기 전에는

0: 정말 평안한 것 같지만 일단 터지면 이미 늦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소 문제가 없으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우산을 쓸 때만 우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비가 오기 전에 이미 우산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험의 역할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우산과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두 번째는 우리 일반 경제, 가정 경제는 총계 흡수력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일반 가정은 월급이 한두 달 끊기거나 또 혹시 큰 병이 걸리면 적금이 바닥날 수도 있고 또 빚에 빠지면서 빈곤으로 추락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교육비라든가 그리고 자신의 양로 계획이라든가 모두 파탄이 나게 됩니다. 때문에 보험은 최소방어선으로서 우리가 사치품이 아니라 가정 경제의 생존 필수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사회보험이 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회보험만으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 국가 의료보험을 보더라도 보통 40%에서 50% 배상해주고 나머지는 또 자기 부담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양로보험도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 정도를 보장해주기에 자체적으로 돈을 저축하거나 상업보험에 가입하여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양로 생활이 보장되고 또 가정 경제가 평온하게 굴러가면서 재무 위기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적으로 지금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나한테는 절대 위험이 없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위험은 늘 있고 혹시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험은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라는 새로운 보험 의식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15차 5개년 계획이 첫 해에 보험 선전일의 주제를 보험이랑 전신共有底气라고 한 것도 우리한테 보험 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보험 초보자들에게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이 보험 용어는 생소하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중에 이제 중대 질병보험, 의료보험, 의외 상해보험, 생명보험, 4대 기본 상품은 각자 우리 삶에 또 어떤 위험에 대비하는지 차이점과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까요?
0: 예, 중대질병보험은 암이라든가 뇌졸중 그리고 심근경색 등 생명에 이를 때 발생하는 실제 의료비를 배상해주는 보험이고 기본 의료보험에서 배상 안 해주는 수의약이라든가 특약 그리고 ICU 비용 등을 배상해줍니다. 핵심적 차이는 영수증 금액에 따라 실비로 배상해주는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비보상보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외상해보험은 교통사고라든가 혹은 넘어져서 골절되거나 그리고 화재 폭발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가 애완동물도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애완동물한테 물렸을 때등 예상치 못한 외부 사고로 인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를 보상해주거나 혹은 사망했다면 몸값을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핵심적 차이는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돌발 사고만 관할하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 치료는 배상해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은 우리 매개 가정마다 가정 경제를 담당하는 찡지 支柱가 있습니다. 만약 이분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혹은 고도 장애가 된다면 가정에 일차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정 수입대원이 완전 끊기는 위험을 해결해주는 보험입니다. 핵심적 차이는 가정 경제 기둥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한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가정 경제 최후 방어선이라고 볼수 있고 질병, 사고를 불문하고 일단 사망 혹은 고도장애면 배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보험을 구성한다면 질병이라든가 사고, 그리고 사망, 병원비라는 네 가지 핵심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기초 안전망이 될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어떤 분들은 보험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여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보험을 구매하기도 하더라고요. 그중 어떤 보험은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0: 우리가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모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 자신한테 맞는 보험을 합리하게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는 중대질병보험이라든가 그리고 생명보험, 의외상해보험 중에 사망상해 등 보장이 있습니다. 이런 보험들은 사고 질병이 발생한 사실 자체에 근거하여 미리 약속한 보상 금액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실제 얼마 썼는지와 관계없이 조건만 부합되면 여러 개 보험회사에서 모두 배상해 줍니다.
1: 네.
0: 예. 그리고

0: 응급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보험으로는 주로 의료 보험이 있는데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여기서 잠깐 예를 든다면 의료 보험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두개 보험 회사에서 각각 샀을 때 만약 골절 수술로 병원비가 1만 원 발생하고 그중 국가 의료 보험에서 5천 원 보셔야 했다고 할때 개인부담이 5천 원입니다.
1: 네.
0: 이때 만약 온라인 회사에서 5천 원 다 보셔받으면 오프라인 회사에서는 더 이상 보셔를 못 받아요.
1: 네.
0: 그래서 보험을 두개 샀으니 두 회사에서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배상금액이 실제 발생한 영수증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총적으로 진단, 그리고 사망 장애처럼 사실에 맞춰 한꺼번에 현금 주는 건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병원비라든가 주거비처럼 영수증에 따라 실비로 배상하는 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보험 예산이 넉넉하지 않는 그런 일반 가정의 경우 한정된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보장을 구성하려면 이 상품 가입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0: 일반 가정이라면 경제적으로 아직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기에 모든 위험을 다 보험으로 해결하기에는 무리하기에 꼭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네.
0: 때문에 가장 크게 터졌을 때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고충격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방어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순위를 볼때 처음은 1순위는 의료보험이라고 봅니다.
1: 네.
0: 예, 아플 때 병원비가 제일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국가 의료보험만으로는 고가 약이라든가 입원 수술비를 다 보셔 못하기 때문이죠.
1: 네.
0: 만약 중대질병이 걸리면 적어도 30만에서 50만 원 써야 하기에 일반 가정이 부담하기에는 정말 큰 액수입니다.
1: 네.
0: 그래서 100만 의료보험 같은 경우 보험비가 저렴하고 매년 200만에서 500만 원의 병원비를 보셔야 할수 있기에 예산이 적은 가정은 상업의료보험은 꼭 꼭 갖춰야 합니다. 예,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순위는 2회 장애보험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교통사고라든가 그리고 넘어져서 골절되거나 그리고 화재 등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한 가정의 가장이 사고로 사망되거나 장애가 되면 가정 수입이 끊이고 병원비도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1: 네.
0: 때문에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 이렇게 모두 관할해주는 2회 장애보험이 매우 필요하며 보험비도 몇백 원에서 몇천 원이기에 자신이 경제 상황에 따라 이렇게 가입한 예산이라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네 번째는 생명보험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하거나 고도장애가 발생하면 우리 집 대출이거나 자녀교육비, 일상생활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1: 그렇죠.
0: 만약 이때 생명보험이 있으면 배상금이 있으면서 가족은 한동안 혹은 몇년 버틸 수 있는 경제력은 있고 가족한테 희망을 주죠.
1: 네.
0: 그래서 류아이뿌류자이라고 생명보험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입니다. 정기 생명보험, 종신 생명보험 이렇게 따라 보험비도 다르며 자기 경제 상황에 따라 설계를 하면 됩니다. 정적으로 보험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한정된 돈으로 가정 경제 붕괴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혹시 한꺼번에 챙기시기 어려우면 여러 번 나누어서 하나하나 챙기시면 됩니다.
1: 그래요. 도시 주민 기본 의료보험이거나 네, 직공 의료보험에 참가하였기에 상업 의료보험은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사회 의료 보장과 상업 의료보험의 이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이며 서로 보완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0: 국가의료보험이 있으면 상업의료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국가의료보험과 상업의료보험은 이런 대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라고 봅니다. 우리 국가의료보험은 전반 국민 모두에게 주는 최소한의 의료보상이다 보니 치후险이라든가 펑딩险 그리고 의료물론 내에도 자례료, 일례료 등 제한이 있고 또 배상 비례도 있다 보니 실제 병원비 40%에서 50% 근데 만약 직공이라면 70, 80%까지 배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입어 DRG 가이드를 하면서 또 매병마다 비용 공제를 하기에 배상이 점점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업의료보험은 국가의료보험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병원비라든가 그리고 의료 목록 외의 약값, 의료비용, 그리고 특수입원실, 최신 의료기술 비용, 뭐 CAR-T 치료라든가 그리고 ICU, 진퇴, 그리고 住院垫付 외에도 또 陪诊, 专家 预约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또한 또 지금 입어 DRG 가입을 하면서 院外药가 많아지는데 이 부분도 상업의료보험에서 점차 많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로 이렇게 대치 관계가

0: 아니라사실은상호보완관계이니서로딱친구같은사이라고봅니다、
1: 네、
0: 누구한테나이도친한친구가있다면자체적으로부담하는병원비용이줄어들어우리젠싱이더뒤치가있다고봅니다
1: 네, 네그래요시중에판매되는이고액의료보험은보장한도가높고또보험료가저렴해서인기가많은데요상품비교와또가입과정에서소비자가놓치기쉬운이런숨은약한함정에는어떤것들이있을까요
0: 시중에판매하는고액의료보험은보통그百万医疗保险을가리키는데、
1: 네、
0: 종류도많고또저렴한속보험비로쉽게가입되고큰보장을받는것이아주효율적이고인기가있지만여러함정들이있기에꼭잘확인하셔야합니다
1: 네
0: 몇개정리해드린다면첫번째는쉬보를보증하는지를확인해야합니다、
1: 네、
0: 우리홍보물에는99세까지쉬보를하는데약관에보증쉬보인지아니면非보증쉬보인지그리고배상한후에도쉬보가가능한지꼭확인해야합니다、
1: 네、
0: 그리고두번째는면제금액을확인해야하는데일반적으로그러니까배상을받지못하는부분이10,000원인데꼭10,000원이맞는지그리고가서공동으로또10,000원을공동면제하는지、
1: 네、
0: 그리고면제후의배상비례는어떻게되는지를확인해야합니다、
1: 네、
0: 그리고세번째는健康告知员的가입전이미진단받았거나건강검진중나타난이상수치등에대해고시해야하는지를꼭확인함으로써우리가미고시로인하여배상을받지못하는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합니다、
1: 네、
0: 그리고온라인상품을가입할때는건강고시를제대로하지못하여이렇게배상을받지못하는상황이종종발생하기도합니다、
1: 네、
0: 그리고네번째는외화요라든가터요그리고최신의료기술CAR-T치료법이라든가이런것을포함하는것을확인하는것이좋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이런병들은우리국가의료보험에서부담을안해주기때문에무조건자부담이고또비용이커서이병回到解放前이될수도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다섯번째는면책조항그러니까어떤상황에서배상받지못하는지를꼭확인하고그리고여섯번째는매년보험비도체크해야합니다、
1: 네、
0: 우리홍보물에는보통어린나이로사례를들기에보험비가싸지만실제로50대60대에가면보험비가확다르며매년령대마다보험비증가도증가폭도큽니다、
1: 네、
0: 그래서더욱이온라인으로판매하는百万医疗이런고액의료보험은매달마다낼수있게싼것같지만매년비용을계산해보면또만만치가않고、
1: 네、
0: 또우리오프라인으로판매하는고액의료보험은매5년마다보험비가상승하는데대신우리온라인같은경우는매년마다보험비가상승하는등장점이있습니다、
1: 네、
0: 때문에가입당시보험비뿐만아니라가입한후의15년그리고20년동안이총보험비도이렇게체크해봐야합니다
1: 네그래요60세이상의노인분들을상대로하는이상급의료보험은보험료가높고또가입조건도아주까다로운걸로알고있습니다그럼이기본질병을가진노인분들에게적합한그런상급의료보험은없을까요
0: 우리그61세이상이면고혈압이라든가당뇨심장병등기왕증때문에일반건강체로가입할수없고비건강체로가입할수있는백만의료보험이라든가그리고암전용의료보험혹은거주지역이정부에서주도하는후임인보같은이런의료보장을선택할수있습니다、
1: 네、
0: 우리길림성의후임인보는직항보라고합니다 예,
1: 네
0: 예백만의료보험은예전에는건강체만가입할수있는데지금은나이를불문하고전반국민의건강이야전강이기때문에비건강체로가입할수있는백만의료보험도나왔으며지방성기왕증으로인한의료비용도배상받을근데기왕증으로인한의료비용은배상받을수없고、
1: 네、
0: 기왕증을제외한의료비용은배상받을수 있습니다、
1: 네、
0: 2, 3년전부터이미나왔고젊은층을비롯하여가입하는분들도점점많아지고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또부모님이고혈압이라든가당뇨고지혈증만있고암과거내력이없다면암전용의료보험을고려할수있습니다、
1: 네、
0: 이보험은일반질병은배상이안되고암으로인한죽은치료비를실비로배상하는것인데현재고령자암발생률이높고치료부담이크기에매우또실용적입니다、
1: 네、
0: 그리고마지막으로지역에서판매하는후임인보라는의료보험은해당지역의 국가의료보험가입자라면 그 연령이라든가 건강상태, 지방성 관계없이 100% 가입 가능하며 정부 차원에서 출시한 의료보험이다 보니 보험비가 저렴합니다. 우리 길림성에서는 직항보 의료보험이라 하는데 보험비는 60세 이하이면 169원이고 60세 이상은 189원이기에 매우 저렴하죠. 보상 내용을 보더라도 국가의료보험에서 관할해 주지 못하는 의료무료의 자비약품이라든가 예를 들면 특약이라든가 가티 치료비 등 그리고 또 주원비, 일부 특수 치료비를 포함하여 또 그리고 보상 금액은 총 100만 정도에 도달합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면제 금액이 있는데 이번으로 인해 주원 비용은 1만 6천 원이고 의료무료의 주원 비용은 2만 원이기 때문에 작은 병으로 인한 주원보다 큰 중대 질병 등큰 질병이 방어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중대질병보험은 병 진단만 받으면 일차정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고 네, 알고 있는데요. 해당 보험금은 활용 범위가 어디까지며 또 진료비를 상환하는 이 의료보험과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0: 중대질병보험에서 받은 배상금은 병원 요추증 제출이 필요 없고 진단서만 있으면 배상을 받게 되며 배상금은 용도 제한이 없기에 본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출원 후 회복 시 의료비로 쓴다든지 아니면 약값이라든가 영양제, 뭐 간병인 고용비, 보충으로 써도 되고 만약 시 출근하지 못함으로 인한 수입 손실로 써도 되고 또 가정이 정상적인 생활 일상생활비 그리고 자녀 교육비라든가 부모 효도비 뭐또 대출이 있다면 대출 상환용으로 써도 이렇게 다 용도로 쓸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대질병이 보험의 본질은 병원비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큰 병으로 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정 경제를 유지해주는 수입 손실 대체 자금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중대질병보험과 의료보험의 본질적 차이는 의료보험은 병원 영수증에 따라 배상하는 실비 보상형이고 중대질병보험은 진단서만 있으면 1차적으로 이렇게 배상해주기에 뭐 생활비로 쓰든 집대출 상환비로 쓰든 뭐다 사용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분공이 명확하고 각자 역할이 있기에 둘다 구비하면 더욱 온당하다고 봅니다.
1: 네, 그렇군요. 경제 활동을 하는 성인, 또 성장기 어린이, 노년층, 네, 이렇게 생애 단계별 위험이 각기 다른데요. 각 집단별로 보험 설계를 할때 중점적으로 눈여겨봐야 하는 그런 보장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0: 우리 성인이라면 한 가정에서 경제 기둥이 소득이 가정 전체의 경제 생명줄이므로 본인이 아프거나 없어지면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비해야 할 보장 포인트는 의료보험이라든가 중대질병보험, 그리고 이외상해보험, 생명보험, 그리고 이렇게 의료보험, 이외상해보험을 위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그래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과도하게 고액보험을 가입시키고 정작 본인은 보장이 전혀 없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이런 보험 설계 방식이 가정 위험 대비에 얼마나 취약한지 네, 말씀해 주실까요?
0: 이런 설계 방식이 보기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행위로 보이지만 위험 관리 관점에서 보면 매우 취약하고 위험하다고 봅니다. 원인이라면 가정 경제에서 진짜 위험은 부모의 사고 혹은 질병, 사망입니다. 만약 부모가 사고 혹은 질병, 사망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의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면 온 가정은 소득이 없고 대신 병원비, 뭐 대출,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 지출만 생기면서 점차 가정 경제를 무너뜨리게 되죠. 만약 아이가 아프면 병원비, 약값 등 부담은 이런 부담이 있으나 부모가 계속 일할 수 있기에 그래서 수입이 있기에 아이 치료비는 부모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경제가 무너질 위험은 적죠. 때문에 보험 가입 순서를 요약한다면 先保大人，后保小孩이라고 수입을 창출하는 부모가 먼저 보험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사실 자녀한테는 전생적으로 부모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부모가 아픈데 보험이 없다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더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자녀의 보험비마저 못 내게 되면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고액 보험보다 부모가 먼저 보험을 챙겨야 하는 이유는 가정 경제를 지탱하는 건 자녀가 아니라 부모의 수입 소득입니다. 부모가 무보상 상태에서 자녀의 보험만 사는 건 우리 비행기에서 아이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부모는 안 쓰는 것과 같기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로부터 보험을 챙깁시다.
1: 그래요. 생명보험은

0: 어떤 것인지, 또 보험 참가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불하는 보험이라 꺼리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1: 네, 생명보험을 수도생이라고 하는데, 보험을 가입한 분이 사망 혹은 고도장애가 될 경우 유가족에게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1차적으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흔히 사망해야 주는 돈이라고 표현하기에 이는 생명보험에 대해 오해도 많고, 그래서 꺼리 끼고 불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생명보험은 한개 가정에서 경제 기둥인 가장이 꼭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적 안전망으로 되는 보험입니다. 평소에는 안 쓰지만 가장이 갑자기 없어지면 전 가족이 빚이라든가 대출, 학비, 생활비로 무너지는 걸 막아주기에 마치 화재가 일어났을 때 비상탈출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생명보험은 죽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음으로 인한 가정이 경제적 재앙을 방지하는 제도이고 금융공국에게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이라는 종합 인식으로 점차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 예산이 적으면 정기 생명보험으로 저렴하게 필수만 먼저 챙기는 게 합리하다고 봅니다.
0: 네, 그렇군요. 주택담보대출, 또 자동차 할부 등이 부채를 지고 살아가는 현대 가정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가족의 생계와 빚 부담을 지켜주는 생명보험의 가치는 무엇이며, 또 보상금의 기준은 어떻게 잡는 것이 합리할까요?
1: 지금은 대출 부채로 살아가는 현대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출 부채는 매월 꼬박꼬박 내야 하고 제대로 내지 않으면 큰 영향이 있죠. 만약 가장이 갑작스레 사망, 고도장애가 되면 유가족한테는 가정 경제력은 끊기지만 대출 부채로 인한 빚은 없어지지 않고 유가족에서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의 가치는 가장이 없어져도 유가족이 빚과 생계로 동시에 무너지지 않게 막아주는
0: 보장을 제공하고죠. 간호보험을 내오기도 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에서 장치 후리 보험이라는 장기 간호보험 제도가 반포 및 시행되고 있으며, 2026부터 3년을 거쳐서 2028년 말까지 전면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는 또 서버 D6센이라고 불리우는데, 또 언연료 하거나 질병 장애로 인해 혼자서 생활, 즉 목욕이라든가 식사, 배변, 이동 등 행위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을 때 기본 생활 돌봄과 의료 간호 서비스 혹은 자금 제공을 자금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간호가 필요한 인원들이 가정 경제와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입니다. 가입 대상을 보면 전반 국민이 다 가입할 수 있으며 단위 직공이라든가 퇴직인은 灵活就业人员 그리고 城乡居民 등 포함하여 국가의료보험과 공동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총 36가지가 있으며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20가지 생활 돌봄 항목인데 예를 들면 协助 进食, 排泄 照护, 洗浴, 口腔 清洁 등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16가지 의료 돌봄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痰, 양气 吸入, 导尿, 换药 등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0: 그래요. 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일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보험 참가자나 그 가족은 어떤 절차에 따라서 보험 보장을 청구해야 합니까?
1: 가장 걱정되고 불안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 배상금이 부당하게 깎이거나 거절되는 건 대략 신청 절차, 서류 부서 혹은 면책 조항을 몰라서 생길 때가 많습니다. 신청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제때 보험사고 통지, 즉 추심 보완을 해야 합니다. 좋기는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 설계사한테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면서 사고를 통지하거나 혹은 보험회사의 열선 혹은 앱을 통해 사고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인데 사고 통지하면 필요 서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에 따라 하나하나 챙기고 누락되었으면 이렇게 직접 보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서류를 제출 후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가 통과되면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상 거절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후 보험 설계사와 연락하여 미리 면책 조항이라든가 사고가 해당 보장 내용에 속하는지 등등을 확인해 봄으로써 더욱 효율 있게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 그래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거절하는 이 대표적인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주로

0: 계약서상 면책조항에 속하는지, 그리고 보험 가입 시 제대로 고지하였는지, 그리고 배상조건이 불충분한가 이런 내용들을 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 기왕증, 즉 가입 전에 이미 진단받았거나 증상이 나타난 질병을 고지 안 하고 가입했을 경우, 그 예를 들면 2년 전에 갑상선 결절이 있었는데 고지 안 하고 중대질병보험에 가입했다면 나중에 갑상선 암 진단받을 시 기왕증이 있기 때문에 배상을 못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면책조항에 해당할 경우,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라든가 그리고 무면허, 마약, 형사범죄 등 사고는 면책조항에 해당하게 배상금 신청 시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실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데 없다고 하고 보험에 가입하실 경우 나중에 뇌졸중으로 배상금 신청 시 그것을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배상 조건 불충분한 상황도 있는데, 즉 중대질병 정의나 배상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암, 외모의 아이는 중대질병에서 이전 제외되어 만약 중대질병 배상을 신청한다면 받지 못하게 되고 轻정에 속하기에 轻정 배상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보험비를 내지 않아 쓰셔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장기간이 지난 후에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기에 보험비는 항상 제때 지급해야 하고 보험이 유효 상태인지 보장기간에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험설계사 최려란 씨와 함께 이 상업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보험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이자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채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번 전국보험 대중 선전일을 계기로, 여러분.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지는 제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기타 5명 동지들은 모두 제18기 중앙정치국 의원이었습니다.

이 동지들에 관한 더욱 많은 정보 자료는 매체를 통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상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나는 새로운 임기 중공중앙 지도부 성원들을 대표해 우리를 믿어준 전당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꼭 맡은 바 자리에서 꾸준히 소임을 다해 사명과 중탁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일부는 이미 완성했지만 일부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는 또 새로운 목표와 임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잘 실행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신시대에는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야 합니다.

되며 공동 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백진숙 작사, 리하수 작곡의 시간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는 거냐 약속한 시간아 시간아
1: 가사입니다. 가네 가네 초침 따라 분침 따라 내가 가네 해와 함께 달과 함께 동글동글 내가 가네 젊은 시절 그렇게도 느릿느릿 가던 내가 지금은 왜 살같이 가는 거냐 야속한 시간아 시간아 어디 갔느냐 천금 같은 내 사랑아 금사락같이 아껴가며 너와 함께 한 백년 살고

안녕하세요. 음악의 향기 서윤옥입니다. 이 세상에는 100명이면 100명 똑같은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쪽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같은 장소에 있다 해도 같은 것을 본다 해도 그 해석은 사람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란 그 정도의 것입니다. 한편으로 세계는 이처럼 각자의 착각이 낳은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할까는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낼까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착각으로 좋은 세계를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음악의 향기에서 들으실 첫 곡입니다. 김순희 가수의 어화 우리 농민들아.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품어온 착각과 지금 하고 있는 착각의 결과가 당신이 보고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세계가 착각의 묶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인생이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주위 사람들과 환경의 영향이 커 라는 반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당신 대신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맛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대신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세계에 의미를 주고 스토리화하면서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분명 당신 자신의 뇌가 아닐까요? 바로 뇌의 착각이 아닐까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당신의 인생은 틀림없이 좋게 변할 것입니다. 착각에 대해 아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당신 생각대로 변화시켜갈 힌트를 손에 넣는 일입니다. 네, 김홍련 가수의 그리운 동년 듣고 오겠습니다.

눈앞에 사과 한 개가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빨간색 사과가 보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다른 나라의 남성의 경우 5%, 여성의 0.2%가 생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나라는 8%에서 10%, 또 아프리카는 2%에서 4%. 네, 세계 전체에서는 2억 명 이상이 생략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생략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보는 법도 인간과는 전혀 다르죠. 네, 그들은 후각과 청각이 뛰어난 반면에 시력은 좋지 않아서 흐리게 보입니다. 비록 색각이 정상이라도 색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피처럼 붉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장미처럼 빨갛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같은 사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착각입니다. 100명이면 100가지의 사과가 있답니다. 네, 계속해서 김문요 가수의 인정 많은 어머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화가 고흐는요, 색깔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보았으므로 독자적인 그림을 그리는 천재가 되었습니다. 피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색깔 이상이었는지는 모릅니다만 분명히 우리들의 가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시점으로 피사체를 파악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면 피카소는 시각적인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표현법으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빨간 사과를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겨우 한 개의 사과조차도 다른 사람과 완전히 똑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옳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을 정말 그런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고 굳게 믿고 있는 사실부터 의심해 봅시다. 이것만으로도 꽤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라면 나와 배우자가 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내리려 본 가수의 내 고향 보내드립니다.

일반적 사고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림 속에 마주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꽃병도 있습니다. 젊은 여인도 노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만 보려고 하면 다른 한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뇌는 동시에 둘을 볼 수 없습니다. 꽃병이 보일 때는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젊은 여인이 보일 때는 노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뇌는 어느 쪽이든 한쪽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사물에는 반드시 빛과 그림자가 있죠. 그 양면을 파악하지 않으면 사물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일방적 사고를 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 일방적 사고가 성공의 방해물이 되기도 하고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며 나쁜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세히는 설명하겠지만요. 여기서는 뇌는 한 번이라도 그것이 옳다고 결정을 해버리면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착시에 의해서 스스로도 의식할 수 있는 일방적 사고의 감각은 사고의 착각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양방향에서 사물을 파악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하는 사람조차도 절대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고를 할 때도 착각하지 않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은 뇌의 습관을 알고 자신은 늘 착각에 빠지는 존재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방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입니다. 네, 오늘 음악의 향기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上十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逛你的养生堤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播。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

0: 现在是凌晨4:30，你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李公公，宣旨。
1: 承运皇帝诏曰。